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S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in Seoul

Brian Wilson, Sail Away featuring R. Jardin and Blondie Chaplin 였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15th and time is 10:05 and 18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6 p.m. today or 2 a.m. tomorrow.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n archive of our past broadcasts, which you can watch again along with the playlist of the show.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 후에 딸아이가 요즘에 시험 기간이거든요. 너무 졸립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이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Last night after dinner, my daughter, who is going through a midterm exams, said she was really tired and sleepy, so I went to a nearby convenience store to get some drinks. Energy drink, that is. 그래서 편의점에 간 김에 이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사왔는데요. 근데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 2 플러스 1이니까 하나 더 가져오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보통 2 플러스 1 같은 거는 잘 안 놓치는데 이 아이스크림 2 플러스 1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챙겨준 점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So while I was there, I was picking up a few of my favorite ice creams. So when I went to check those out, you know, the cashier mentioned there's a 2 plus 1 promotion going on, so you can grab another one. 그래서 이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몇 개 더 받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갈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 보안 요원분들 이렇게 지나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가끔 뭐 그분들에게 이런 2 플러스 1 행사할 때 좀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분으로 살 때마다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주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편의점에서 뭔가 이렇게 사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분들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제스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So walking back home with extra ice cream on my hand, you know, something crossed my mind. You know, every time I buy those ice creams, you know, I get to buy in bulk. So, when I, you know, walk home and pass by all this security personnel on in my apartment, I would, you know, give them a couple. 힘드신데 이거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은, you know, they are so happy about it. You know, not necessarily the drinks, but the gesture of it. You know, they are really, really glad that you know we are thinking of them. 뭔가 하기 힘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남을 위해서 뭔가 하면 분명 좋아할 텐데 그 상대방이 선뜻 잘 안 하게 또는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And it made me realize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n't that difficult to do, you know, things that would clearly brighten someone's day, yet we hesitate or put them off. Maybe it's out of laziness. Maybe we just don't feel up to it at the moment. Or maybe other small reasons, you know, whatever reason those might be, right?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So I started thinking about what else fits into that category for me. 마치 이 운동하는 것. 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먹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마음을 먹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있잖아요. It's kind of similar to working out, you know.
taking that initial step and, you know, doing it. And once you actually do it, you always feel, you know, great that you did it afterward.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So today I'd like you to ask this question. What are those small acts of kindness or good deeds that for some reason you find yourself putting off or hesitating to do? 꼭 이제 타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동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좋아할 걸 아는데 뭔가 안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 착한 일, 우리가 계속 뭔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착한 일, 조그만 일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American Authors의 곡인데요. Right Here, Right Now.

아주 가끔 가다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Maybe 1년에 한 번도 아닐 거예요. So what are those small acts of kindness or good deeds that for some strange reason you keep putting off or hesitating to do?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onday Kids의 곡인데요. 착한 남자.

That was Monday Kid's 착한 남자였습니다. So, let's be a 착한 남자 and a 착한 여자. 착한 아이, 착한 어른. Let's be a good adult and do some things nice for other people. 그쵸. 사람마다 이게 참 마음이, you never know what is going through someone's mind.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you sometimes you expect to be treated nicely or you expect to receive something from other people. 예를 들어서 뭐 at work, at a family setting, 그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대접을 받거나 또 뭔가 선행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sometimes we end up being really disappointed. 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얻는 그런 실망감이 가끔은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죠? But whenever I feel that way, I kind of try to think, I wonder what is going through their mind. 왜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Sometimes, you see, coworkers and people who used to be nice to you and but are not so nice to you anymore. 뭔가 이렇게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면 또 매일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너무 차갑게 대한다든가 나한테. 그죠? 그러면은 our first reaction intuition is to be kind of be mad at them, get angry back to them, sort of.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제 첫 번째 반응이긴 하잖아요. 그죠? It's only natural, right? That is our instinct, right?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 아니면 집에서 뭐 가족이랑 싸우고 나왔나? 약간 그런 생각. 해보면은 그래, let's give them some time. And usually, next day, they're back to their normal self. 그 다음 날 보면은 다시 보통 때 내가 알던 그 사람 모습과 좀 비슷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So I guess we all understand that we go through stuff in our lives, right? That make us be in a certain mood of mind, right? That looks kind of a rude, I don't know. That might come off as being rude or or whatnot. 그런 생각까지 함께 들게 됩니다. So today's question, is there something kind that you've been meaning to do for someone but just haven't gotten around to yet? Haven't gotten around to 뭔가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I haven't gotten around to that yet. 그러면 이제 표현으로 아직 그거를 하지 못했어라는 그런 표현이죠.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I'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Lucas Graham, Say Yes, Church Ballad version.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essages. 7582님께서 recently, we can really easily see a lot more foreign tourists in Korea, and sometimes they look confused or seem to need help. So when they actually ask me for help, I'm always happy to help them, but there's one situation where I hesitate, and sometimes I see a group of tourists standing around and, you know, talking among themselves. They might be looking at a map or checking something on their phones, and I wonder if they are having trouble. Then I start thinking, should I go over and ask if they need help, or should I just leave them alone and let them figure it out themselves? I hesitate because I feel like I might be overstepping. I don't want to be rude or make them feel uncomfortable, so please let me know when you need a help. 그렇군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잘 열심히 도와주죠, 그죠? 근데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은 경우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도를 보거나 이제 폰을 보면서 웅성이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내비둬야 하는지 너무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I guess most of the times, right? You know, they are very glad to receive help from the native people. Native people, 현지인들,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은 말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청곡으로 FX의 Hot Summer인데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고 답을 주는 곡이라고 그렇군요. 땀을 흘리면 이제 무조건 가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땀이라도 흘려주시면은 또 재치 있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7582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X Hot Summer.

Couple of tracks, FX Hot Summer, which was a request from 7582님. We talked about her hesitance to help out sort of a tourist who kind of looked lost.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그런 분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 나 괜찮아. I'm fine. 약간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that's when you kind of make you think twice about, you know, helping those kind of people out.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특히, 다시 도와주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Here's a message from 1033님. So today's question is,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do for other people, but for some reason you hesitate. 1033님께서는 저는 택배 또는 음식 배달 기사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내리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요. 누르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제가 더 위층으로 가는 경우에는 문이 빨리 닫혀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주민분이 타고 계실 때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게 익숙한 풍경은 아닌가 봐요. 아니어서요. So that is quite unique. 내리시면서 닫힌 버튼을 누르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닫힌 버튼을 누르고 빨리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Oh, that's really unique. So 1033님 says, when I run into delivery drivers or, you know, food delivery workers in the elevator, I always say hello. And when I get off, I usually press the close button for them. You know, their hands might be full, or if I'm getting off on a higher floor, closing the door for them would means that they can head back down a little sooner. 그렇군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배려심이 굉장하신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1033님이 또 다른 친절을 베푸기 애매할 때는 가시는 분 백팩 지퍼가 열려있는 게 보일 때 망설이며 뒤따라갈 때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 지퍼가 열려있는 경우 근데 귀찮아서 그냥 가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서요. Right. When I see someone walking and has their backpack unzipped. 그렇군요. 그런 것도 약간 타인에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But culture these days is just, you know, kind of just good not to talk to strangers sometimes. 그죠?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1033님. 신청곡으로 머라이어 캐리곡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antasy입니다.

저의 기차역 쇼핑몰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라고 3998님.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지만 도전해보자. 내가 한번 치워볼까라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생각이시네요. It seems not easy to do it alone. 그죠? 특히 그 담배꽁초, 커피컵, 배치된 쓰레기통 주변이 너무 그렇다고 합니다. Yes, you see that everywhere in the city, right? Whenever there are trash cans, there aren't, I guess, enough trash cans. That's why it's always kind of so full of things, you know, and so it just gets really dirty around it. I'll say go try and go do it. And I'm really impressed that you use the expression that I used earlier. 제가 아까 잠깐 그 표현법 하나 알려드렸는데,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딱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So 3998님 says, I haven't thought about finding a group to go plugging with, but I still haven't gotten around to it. I haven't gotten around to it. 뭔가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아, 그런 표현 너무 오늘 뭐 험프데이 잉글리시 데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숙제 A+ 드리겠습니다. 3998님.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또 사연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This is 윤한 피아니스트 with 반도네오네스타 고상지. The song title is Ponte Vecchio 듣고 오겠습니다.

컨트리 공방 흐른다 두 곡 연속 듣고 왔습니다. 위스덤님께서는 첫 번째 곡 들으시면서 이태리 어딘가 바닥에 돌이 깔려있는 골목 카페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That is a very specific description of where that song took you. So it feels like we have to sit down in a little alleyway, cafe alleyway with a lot of stones, kind of a stony road, I don't know, stone-filled street. And then on to Ireland with the second song, Country 공방. 약간의 좀 Irish 느낌의 곡이었죠. 있는데, 저 이렇게 선곡 의도 두 곡 연속 틀어드린 의도를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돌 깔려 있는 골목 카페 맞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That was my exact intention. Just kidding.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next story. This one is from 6242님. 어제 지인의 아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사서 전달했어요. 저녁에 지인으로부터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는데 덕택에 생일을 두 번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해들었어요. 작지만 미루지 않고 실천했을 때 결국 그 기쁨은 저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The son of a friend of mine his birthday was yesterday, so I bought some cake and some bread. And I sent it to my friend and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that they ended up celebrating his birthday twice and had such a great time with the family. So that really made her feel really happy as well. So whatever I do for other people, it all comes back to me, kind of. 맞아요. 상대방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한 행동을 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기쁜 게 아닌가. That's why people are really addicted even to do good things to other people so that the happiness comes back to them. Not necessarily they do it for that, right? But it just end up happening like that, being like that. 이유기사님께서 신청 Hesitate가 들어가는 곡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Big Mountain의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 love your way.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pak. Valpa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Valpak이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이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Yes, the Fearless Flyers lost my trouble long ago live at Madison Square Garden. I guess there's a lot going on other than the drums on this song. A lot of fancy bass playing also. But you kind of hear the hi-hat sound, 그죠? 굉장히 화려한 hi-hat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곡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칙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칙칙칙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르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칙칙칙칙칙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 칭칭, 칭, 칭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a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창창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게 곡이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1: Reluctantly crouched at the starting line. Engines pumping and thumping in time. The green light flashes, the flags go up, churning and burning.

at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칙칙. I see.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 따단, 단, 따다, 단, 따다, 단, 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 따다, 단, 따다.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스티비 원더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그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레라 칠리 페퍼스의 곡의 패턴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짧았지만 하이햇 섹션 맞춰보려고 합니다. 레다 칠리 페퍼스의 곡 준비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Red Hot Chili Peppers, Around the World.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外孙。我的名字是因为亚达维瓦纳，汉名高雷。

That was Fleetwood Mac, Go Your Own Way. Such an important message.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들이 혹은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So advice can point us in a certain direction for sure. So it can be helpful sometimes, but it really cannot live our life for us. Nobody can. Sometimes the harder part isn't finding the right answer. It's actually choosing the answer that actually feels just right for you. 뭐 남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But it is our life, so it'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our own life by ourselves. So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the most these days, everyone? Everyone else's or your own voice? Listen carefully. Listen to your own voice.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시간 나의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나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listen to your voic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day and just seek what you really, really want.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출첵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나에게 인사를 건네다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Let's find out how many of our part-timers are doing their job. Ok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반장님. 영에이치 모닝그룹의 또 1등으로 항상 한결같으신 정말 진국이신 우리 반장님.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활약 중이신 호박 모닝그룹의 호박맨 모닝그룹이시죠. 선선한 아침이네요 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Yes, we can actually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s and night times. It's usually a bit more chillier during early morning times for sure. So if you are a runner, if you like to enjoy running outside, like this is the season for you. No excuses, everyone. 요즘에 뛰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른 아침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one thing for you before I get today's show started. So please excuse me if my voice sounds a little rusky today. 여러분들 중간에 제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좀 쉬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Usually I would pour water inside my tumbler here today. 항상 이 텀블러에 제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는데 the water fountain here in TBS is kind of out of order. 오늘 딱 아침에 이제 정수기에 물 들어갔는데 고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고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So I'm basically broadcasting with my extra dry throat. How about that?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물도 안 나오나 봐요. 어떡해요. 저희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많은 응원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즉 사연과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So show your messages, show your song requests, do everything while we have the time to do so.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우리 모두들은
좋아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blood type? What is your MBTI? 등등등. All of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to you, Morning Groovers, because I want to get to know you, okay? So obviously, I have brought another question for you today.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one decision you a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So, I want to ask you, what is a decision you made by following your gut tha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one?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that really made you feel like, oh my,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You know, by trusting your own gut.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be you have decided to change your hairstyle. Despite everybody else's opinion, you just went to the hair salon and you got your hair cut and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ith it. Maybe then you would think, oh, this is like the best decision. I surely trusted my own instinct and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변화,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maybe it could be about moving to a different place.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집 사길 잘했다. 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직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과감하게 정말 회사를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어떤 것들인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 guess quitting my job was like the best decisions,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 guess. You know, I was so eager to work somewhere outside Korea, so I actually achieved my dream. So I had this chance to work in Panama. 여러분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일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How unfortunate is that? You know, you did all of these farewell parties for like 10 times. 막 송별회 10번씩 하고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막 이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일이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Like stress every single day, Morning Groovers. So I tried to endure, you know, because you know, we are all learned to endure, right? 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And I was like, nope, I'm fed up, I'm done.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But it was like the best decision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tart my new career, which I'm very happy with. 뭐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방송 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못 버는데 자꾸 강조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ou know, sometimes, especially on Sundays, we feel very dragged, right? We're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그러면서 진짜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Because you have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게 됐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And it was my decision. Nobody said anything. 옆에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결정했는데 꽤나 만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죠. Now it's time to share your stories. So let me know. 남들 결정 뭐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e're gonna be talking about my life, our beautiful life today. So here's a song by Bon Jovi. It's my life.

서미 모닝 그룹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So, morning groupers, what are some of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that you have made for yourself? 남들 시선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결정으로 의한, 결정, 결과적으로 잘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2892,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모닝 그룹어시죠? An avid listener. 굿모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연구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긴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MD Q&A처럼 이번에 제 결정이 나중에 진짜 잘했다라고 하기를 바라봅니다. So today is my last day at work. I have been clearing out my lab belongings for a week now and receiving a lot of long emails every day, including from my graduates, and it has me in tears. It seems my 10 years were not in vain. And just like today's question, I hope I can look back later and say that my decision this time was truly a great one. Of course, you're going to experience that absolutely 100% because obviously, this is a big decision in your life, right? And I can see for how many times you have been actually thinking about all of this decision throughout this whole time. 그러니까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You've been thinking about this more than anybody else would have. 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만큼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최고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창한 나를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다잘될 겁니다.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s gonna work out just fine. 또 마침 이렇게 또 완벽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소소한 것도 좋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주시고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And all of our young listeners, especially if you're on your way to school, let me know your decisions too. 꼭 어른들만 보낼 필요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학원 안 갔는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결정이든 다 좋습니다. We have a message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7시 반에 출발이라 지금 계란후라이와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준비 중이에요.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잘하고 와 남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 at you supporting your husband who is on his way to take a huge, huge exam that's gonna last for 6 hours? What kind of exam lasts for 6 hours?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뭐 수능인가요, 혹시? 6시간 동안 시험? 아, 이거 보통 일 아닐 텐데. 또 이게 든든하게 소고기 뭇국 드시고 가시면 잘 보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리 체육부장님은 대단하신 게, You always have a very busy morning. You always work out in the morning, but at the same time,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family members and yourself too.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지신 우리 체육부장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네 좋아하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체육부장님. 이래서 부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닝그루브에서. 부장으로 임명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이렇게 또 한결같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체육부장님입니다. And since this motivational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her right away. Weezer, All My Favorite Things.

0: 무니 무니 줄무니 모닝그루버 헬로우 굿모닝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도 오셨는데 지금 이천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100km가 넘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It's kind of a long journey for you, I guess. So drive safely on the road, please. 항상 운전은 또 안전하게 또 하시고요. 예, 집중하시고 또 무리해서 문자 보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귀로만 듣고 즐기는 모닝그루브 오늘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Your own decisions that you ended up becoming so satisfied with.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펭귄킬러, 저는 지금 동해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편이 아니고요. 좀 신중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정말 마음이 하는 대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 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enguin killer is not the type to make decisions just by following their heart. They tend to be a bit cautious and think about things over and over. Well, the wife is the opposite. So you guys are meant to be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아, 고민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최종 결정, 최종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아내분께서 딱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딱히 후회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얼마나 좋아요. 천생연분이시네. 저는 고민 많이 안 하고 좀 딱딱 결정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Yeah, I'm also like your wife. I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ay too much. I just trust my own instinct. Especially when going to a restauran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yeah, they need som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s and everything, but I know what I want to eat, like 100%. So I make a decision, especially when eating at a restaurant, within a second. I don't need to look at all the other menus. I know what I want. 근데 가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제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면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이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죠? I'm like, TikTok, TikTok, 빨리빨리, chop, chop,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 메뉴 시키는 편이에요. And if I enjoy that menu for the first time, once I go back to the restaurant, I order that menu again. 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민하고 고르는 사람들은 they're doing that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decision the best one, right? 그러니까 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20대 때 유럽 투어한 거요. 알바 과외로 모은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부자 됐겠네 라고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So it's my European tour back in my 20s. I spent all of the money that I've saved up from part-time jobs and tutoring. People say that if I had bought stocks with that money back then, I would have been rich now, but I have no regrets.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쵸? 그냥 그 돈 샀으면은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네. 이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래도 잃을 사람들은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맞네. 아 그때 이거 코인 샀으면 다 진짜 막 이거 아니에요. 예, 잃을 사람들은 다 잃더라고요. 예, 부자 됐을 사람들은 진작 부자 되고요. As long as you're satisfied with your decision, right? 솔직히 30대, 40대 되잖아요. You would have no time to travel all around Europe.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다녀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once you start to have a family, obviously,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make this long, long tour. So I believe that that is like the best decision ever. 우리 4147 모닝그룹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So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this morning groover. But before, I want to remind you guys again to let me know about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that you made your own way.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This song is going out to 4147 G.O.D. 하늘색 풍선.
1: Okay, I'm a cheerleader now.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하늘색 풍선 by G.O.D was 김광석 with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루버. 우리 두곡 듣고 왔는데 두 곡은 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네요.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out our playlist, 모닝 그루버s. DJ Ba is loving it.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 큐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세요. 조국 모닝 그루버께서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린 하늘을 보니 오늘 같은 날씨와 딱 맞는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매일같이 남겨주시고 계신 조국 모닝그루버입니다. 조국 모닝그루버 is always sending us this warm message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and we are loving it. 같이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배송반장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퇴근, let's go! Okay, let's go back to our MG Q&A. 또 본격적으로 오늘 MG Q&A에 집중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8년 전에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간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남편이 이사시기를 고민하는 거 우겨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 시절 30평에 산 가격이 지금은 18평의 가격이에요. 잘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8 years ago, my husband was hesitating about timing to move to a bigger place, but I insisted we move, and the value has gone up since then. Good for you. So is this how real estate works here?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살수 있을 때 무조건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뜻 그 사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수 있을 때 사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용기 이런 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용기와 깡인 것 같아요. 그때 살수 있어야 그때 그래 좋아. 오케이, 빚내가지고 사지. 이런 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아, 뭔가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참 정답이 없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아니야, 무조건 넓혀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돼가지고, 아, 왜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아, 괜히 왔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Anyway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because we have more 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one decision that we are so glad that we made our own way.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정말 잘된 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더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don't forget to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벌써 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ll be back for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and late check-ins will be also accepted. 여러분들 뭐 늦은 출첵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after Skid Row, 18 and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 am back, Morning Groovers. 굉장히 빨리 돌아왔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썸머입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already.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있고, 많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건가? 뭐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양한 루트로 모닝 그루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various ways for you to tune into Morning Groove, reruns, and then like on YouTube, viewable radio, whatever. So just enjoy whatever w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내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감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If you want to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for free.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Okay. If you have got all that, we're going to move on.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한 시간 넘게 버티고 있어요. So with my dry throat, I am enduring this show for over an hour, and yeah, it's not so bad after all.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목이 쉬지도 않았고 오늘 노래방 코너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Thank goodness we don't have 노래방 segment today. 얼른 정수기가 조속히 좀 고쳐지길 바라는데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TBS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간절합니다. 어저께 저 TBS 꿈꿨잖아요, 여러분들. I actually dreamed about TBS yesterday. Gosh, this basically shows how much I care about this place, TBS. 제 꿈에도 등장하는 TBS. 정말. 올해 안에 대표님을 지금 뽑고 계신 것 같은데 모집 중이라고 듣고 있어요. 18일까지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꼭 좋은 분 오셔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everyone. 자꾸 우울한 얘기하면 슬퍼지니까요. 다시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일.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Yonka Park Morning Groover texted. Good morning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 리더십 없이 멕시코 팀으로 합쳐졌어요. 팀장님도 멕시코 사람이고요. 한동안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일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몇 달 되었는데 시차가 15시간 정도 되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진 한국 팀원을 터치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So as for me, there was an organizational change at my company recently, and we were merged into the Mexico team with our Korean leadership, and the team leader is also Mexican. I thought about moving to another place through an internal job posting for a while, but still, I like my current place, so I decided to stay a bit longer. Look at you, already finding out about some good part about your team. That time difference, that major time difference, 15 hours. 그러게요. 이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밤 10시 막 이때 갑자기 막 전화 통화해가지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But look at you, a big time difference right there. So that's unnecessary. 벌써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팀에 잘 적응하시고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한 결정은 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Benny Morning Groover says, Sama PD님, it is probably not having a relationship early in my student days. Oh, so Benny mentioned that the best decision was not having a relationship in early student days. Why not? As a person who was always in a relationship as a student, I'm like asking you why? But maybe you have used the time to focus on something else that was more important to you. So I guess that was the best decision for you. So look at you making the best decisions in your early days of life too. 이렇게 또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 우리 Benny Morning Group. Well done, well done.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I don't regret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in my high school days. 왜냐하면요, 결국 저는 한 번에 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이 공부를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헤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애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모두 좋은 일이 된 거죠. We went our own ways, of course, but then at the end of the day, he went to the college that he had admired for a long, long time. 그리고 저도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인생 잘 즐기고. 그래서, 별로 과거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 학생 모닝 그루버들께서는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lright, we are going to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Benny Morning Groover since he requested a song. This is Daybreak. 좋다.

0: Pienso qu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1: Dale, dale, yo soy española. Let's go. Good morning, everyone. I'm going to sing some songs in Spanish today. 오늘의 노래방은 스페인어 곡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Imagine yourself dancing a flamingo in España. This is Gypsy Kings. Volare, 날아볼 거야. Volare. Cantare. Feliz di stare lassù. 이건 이태리어입니다. Di stare lassù.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가는 날씨 아닌가요?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you to feel like flying in the sky. So let's just sing like volare all together. Vamos a cantar juntos. 좋아요, 여러분들. 스페인어 노래 백그라운드와 함께 sing it. Cantare, 노래 부를 거야. Cantare. 오, 모르면 오, 라고 해주세요. 오. Okay, okay. So now if you're all settled and warmed up, here goes another quiz for you.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주입식 TMI 퀴즈를 하고 있어요. This is kind of like a forced quiz for you, although you may not be so curious at all. But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out, okay? Just listen up, everyone. 썸머가 모닝그룹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장르일까요? 그 장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외일 거예요. The summer does other work besides morning group as well. It is the production and planning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What do you think the genre is? Let me know.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장르 기획을 하길래 저러나 안 궁금한데도 은근슬쩍 맞추려다 하다 보면은 오기가 생길 거예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문자가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어요.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따라다다단 기타 소리 막 들리죠? 이 기타의 전율. This is like such a flamingo song. 여러분들 막 소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드레스를 팔랑팔랑팔랑 팔랑팔랑팔랑거리면서 볼라레 난 날아갈 거야. Let's go! 볼라레 간타레 간타레 Feliz de estar en la ciudad. 아, 너무 신난다. Sometimes it feels good to sing in Espanol. 와, 이 TMI 퀴즈 정답 벌써 한 분이 보내셨는데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까요? 킴스팬 모닝그룹어 Vamos, por favor. Let's go, please. 자동차 관련 유튜브라고? 땡! 저 잘못이에요. 체육부장 모닝그룹어 Espanol. 우리 체육부장님 스페인어 공부하시지 않으세요? Estás aprendiendo español, no?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썸머랑 프리토킹 해요. 해피라이프님도 볼라레 해주시는데 좀 더 클래식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 sang this song in a choir group too. It is too. 정말 정말 클래식이죠. Mostedades, Eurovision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너야, 그건 너야. It is too. Como una mañana de verano. 미소, una sonrisa, eres tú,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toda mi esperanza, eres tú, eres tú. Como lluvia fresca,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Como fuerte brisa,
2: como fuerte brisa.
1: Everybody sing together. And it's two.

sorry for torturing your ears. 여러분들 G 고막 테러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나나나나나나 It is you. It is you. It is you. 이 와중에 가을 전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업께서 오셨는데요. 오셨다 가시지 말아주세요. 놀라시고 Don't get caught up and don't be surprised. Okay, don't run away. Stay there. Stay right there. 자,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있을까요? So, what kind of genre is Summer producing and planning for a YouTube channel as her side job? 또 다른 일, 모닝그룹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저도. Someone's gotta earn money and put some food on the table. So, yeah, let me know. TMI 퀴즈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 글로벌. 뭐 하루 이틀인가요? 안 놀랐습니다. 다른데 안 가요. 그래요.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바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LS2 Thinking Killer Morning Global. It is you. 어떤 정답들이 오고 있나 맞춰볼게요. 호박맨 모닝 그룹어. 운동 유튜브인가요? 어, 운동 유튜브. 5, 6, 7, 8, 1, 2, 3. 운동 유튜브는 제가 출연해야죠. So it's not a working out YouTube channel at all. 뭐 자전거 러닝 땡이고요. 8시부터가 찐이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8시부터가 찐입니다. 모닝 그룹은. 우리 마크 폴로 모닝 그룹어. 선마님 스페인어 대박이네요. 언어적 재능이 부럽네요. This is all I can speak. Yeah. 여러분들 스페인어는 그냥 가벼운 정도로만 할 수 있어요. Like saying hola, como estas, 뭐 이 정도. 새빵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실책합니다. 아 너무 웃겨서 질문 까먹었어요. 라고 썸머가 죄송해요.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데 어떤 장르인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나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이거 진짜 10살 때 합창단에서 불렀던 거거든요. Carpenters, Top of the World. Such a beautiful song, isn't it?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Ooh la la, ooh la la.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 feel. Let's go!

이거 맞아요. 절대음감이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떤 또 정답들이 왔나? 우리 조국모닝 그룹어 썸머가 기획하는 유튜브 장르 시사라고. 오, 예리예리예리 하신데 뭐 경험은 가지고 있죠. I do have an experience of doing news and current event, but no, that's not what I'm doing at this moment.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어떤 장르일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힌트를 드리자면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hint If you're watching me on a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면 제 의상 있잖아요 약간 의상이 이것을 연상을 시킬 텐데 Like my outfit would resemble something like this 밖에서 박우리 팀장님이 진짜 억지 부린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 의상 보면 뭐가 생각나요? 한번 보세요 네, 약간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Get groovy. 자, 6497 모닝글로벌 노래 강사 겠어요? 아니죠. 정말 세상에 노래 강사들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0117 유튜브에서는 남미 관련 콘텐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남미 산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갔는데 할 수 없죠. It's impossible.

남미라는 콘텐츠 옛날에 한 적은 있긴 했는데 I do have an experience of doing South American content not on YouTube but here on a radio show. 예전에 뭐 소개하는 거 했었는데 꽤나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코너 내용을 듣고 남미로 여행 간 분이 계셨었어요. Because one of the listeners got so inspired listening to that segment. So it actually made her to travel to South America. 어? 뿌듯했어요 그때.

아니라 아. 자, 경욱강 모닝그룹께서 뷰티 유튜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뷰티 유튜브면은 제가 출연해야죠. 이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오늘의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 가실게요. Today we're going to do 10-step K-beauty skincare. ASMR 드리면서 막.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요, 얼굴 팩을 하면서 get ready with me.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틀렸고요. 마크 폴로 셋 세계 언어 장르라고 해주셨는데 세계 언어 부족합니다. All I can speak is Korean, English, and a little bit of Espanol, and that's it. Yo no falle francés. 프랑스어는 할 줄 몰라요. 프랑스어를 스페인어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Let's go. 여러분들 제 의상 보면 제가 하얀색 막 셔츠 입고 있잖아요. 약간 어떤 선생님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우리 현줄님 모닝그룹아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웃음 웃음이라고 해주셨네. 뭐 항상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 혹시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현줄님 모닝그룹아 어딨어? 여기 계세요? 현줄님 모닝그룹아 이러면서 I will find you, okay? 너무너무 무서운 방송이죠? Sometimes it can turn into a horror genre. 여러분들 우리 선샘 모닝그룹어가 툭 깎고 우린 뭘로 보고 히힛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기획하는 거 의학 건강 정보 관련 맞죠? 띵! 동! 짱!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 가운 입고 있잖아요. 오늘 이 퀴즈를 위해서 제가 이 의사 가운을 입고 온 겁니다. So I'm wearing a doctor's suit, doctor's outfit, you know? I'm wearing this white shirt that kind of resembles doctor. 저는 이제 의사쌤들이랑 같이 의학정보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어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Summer, working with doctors? 어떤 의학정보? 놀랍긴 한데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싶은지 몰라요. But I'm trying to keep my cool, to keep calm. 엄청 좀 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바이브거든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was the answer. 어때요? 이런 게 바로 TMI죠. This is totally TMI. 여러분들 진짜 안 궁금한데도 강제로 알게 된 썸머의 side job. Oka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Let's groove! 우리 모닝 그루버라면 이 노래로 함께 그루브를 하셔야 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ow that you all know my side job, I'm very, very satisfied. Now I can have some good night's sleep. So I'm gonna take a little bit of a nap and come back to you, okay?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현준 모닝 그룹을 쫓아가는 것처럼 다 쫓아갈 겁니다. Okay.

let's read a couple of more of our messages. 우리 이보연 모닝 그룹에 오셨군요. Good morning. Nice and sunshine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코코 모닝 그룹에 오셨어요. Good morning. 좀 늦었지만 출첵.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talking about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Nice and shiny. 비도 안 오고 정말 선선하니 아침에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in this big, big temperature swing, okay? Okay, so for our MG2&A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our own decisions in life, from little decisions to big decisions, thos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for ourselves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ever.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잘 선택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 뭐예요? 매일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버튼을 꾹 누르고 모닝그루브를 듣는 decision. 그 이유는 말해보예요. 너무나 즐거운 걸. 이 메시지를 읽은 저도 너무나 신나는 걸. So listening to Morning Group is like the best decision.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데 내 선택대로 했을 때 잘 된 거. 혹시 누가 말렸나요? 모닝그루브. 주변에서 말리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귀에다가 살짝 스피커 대주시고 모닝그룹 들으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쵸? 여러분들 매일 아침 또 산뜻하게 즐겁게 우리 알바생들이 열일해주신 덕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We have a message from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맘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의 위하여인데요. 서머피디님 한번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t is time where we have to listen to those nice, soothing, ballad, jazzy music. Something like 잔나비? 잔나비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인가요? 벌써부터? 좋아요. 그렇다면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This song is requested by 새빵 모닝그루버. This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Oban Zhakappa with Jaewae,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who also texted,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어반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분들 콘서트 가면 개그케이인데 노래는 세상 감미롭죠? 어반자카파의 재회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만의 매력인 거죠? 반전 매력이랄까요? 사람은 참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 가시면 너무 재밌겠다. So definitely was a song to listen to on this nice, nice, breezy weather. And for our MGQ&A, we have a couple of more answers. 내가 결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 0912 모닝그루버. 얼마 전에 복직하신 모닝그루버시죠? 저는 결혼이요. 42살 나이에 결혼할 때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는데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쁜 딸도 생기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getting married. 근데 왜 반대를 하셨을까?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너무 잘했다.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셨을까요? 그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parents would be so eager to get you, married, but then once you actually find someone, they'll be like, this guy. Can you really trust this guy? Yeah, you think he's the love of your life? Think about it twice, four times, five times. 약간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하는데 막상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막 뚝! 약간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된 겁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아이들 어릴 때 학원 보내는 대신 그돈 모아서 국내 국외 여행 다녀온 거예요. 아직도 그때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nstead of sending kids to academies when they were young, I saved that money and traveled with them domestically and also internationally. It's still great that we can share those memories from back then.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 생각해보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번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you can actually make the chance and if you have the time, you might as well use that opportunity to make this grea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 있게.

0: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브라이언 윌슨 Sail Away featuring R. Jardin and Blondie Chaplin이었습니다. What's up everybody? Happy Tuesday. Thanks for tuning in to 101.2, 101.3. Today is September 15th and the time is 10:05 and 18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TBS EFM 101.3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the 6 p.m. today or 2 a.m. tomorrow.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n archive of our past broadcasts, which you can watch again along with the playlist of the show.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 후에 딸아이가 요즘에 시험 기간이거든요. 너무 졸립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이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Last night after dinner, my daughter who is going through a midterm exams said she was really tired and sleepy, so I went to a nearby convenience store to get some drinks. Energy drink, that is. 그래서 편의점에 간 김에 이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사왔는데요. 근데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 2 플러스 1이니까 하나 더 가져오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보통 2 플러스 1 같은 거는 잘 안 놓치는데 이 아이스크림 2 플러스 1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챙겨준 점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So while I was there, I was picking up a few of my favorite ice creams. So when I went to check those out, you know, the cashier mentioned there's a 2 plus 1 promotion going on, so you can grab another one. 그래서 이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몇 개 더 받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갈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 보안요원분들 이렇게 지나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가끔 뭐 그분들에게 이런 2 플러스 1 행사할 때 좀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분으로 살 때마다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주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편의점에서 뭔가 이렇게 사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분들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제스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So walking back home with ice, extra ice cream on my hand, you know, something crossed my mind. You know, every time I buy those ice creams, you know, I get to buy in bulk. So, when I, you know, walk home and pass by all this security personnel on in my apartment, I would, you know, give them a couple. 힘드신데 이거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은, you know, they are so happy about it. You know, not necessarily the drinks, but the gesture of it. You know, they are really, really glad that, you know, we are thinking of them. 뭔가 하기 힘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남을 위해서 뭔가 하면 분명 좋아할 텐데 그 상대방이 선뜻 잘 안 하게 또는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And it made me realize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n't that difficult to do, you know, things that would clearly brighten someone's day, yet we hesitate or put them off. Maybe it's out of laziness. Maybe we just don't feel up to it at the moment. Or maybe other small reasons, you know, whatever reason those might be, right?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So I started thinking about what else fits into that category for me. 마치 이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먹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마음을 먹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있잖아요. It's kind of a similar to working out, you know, taking that initial step and, you know, doing it. And once you actually do it, you always feel, you know, great that you did it afterward.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So today I'd like you to ask this question. What are those small acts of kindness or good deeds that for some reason you find yourself putting off or hesitating to do? 꼭 이제 타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행동들 내가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좋아할 걸 아는데 뭔가 안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 착한 일, 우리가 계속 뭔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착한 일, 조그만 일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American Authors의 곡인데요. Right Here, Right Now.

That was Monday Kids, 착한 남자였습니다. So, let's be a 착한 남자 and a 착한 여자. 착한 아이, 착한 어른. Let's be a good adult and do something nice for other people. 그쵸. 사람마다 이게 참 마음이, you never know what is going through someone's mind.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you sometimes you expect to be treated nicely or you expect to receive something from other people. 예를 들어서 뭐 at work, at a family setting, 그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대접을 받거나 또 뭔가 선행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sometimes we end up being really disappointed. 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얻는 그런 실망감이 가끔은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죠? But whenever I feel that way, I kind of try to think, I wonder what is going through their mind. 왜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Sometimes you see coworkers and people who used to be nice to you and but are not so nice to you anymore. 뭔가 이렇게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면 또 매일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너무 차갑게 대한다든가 나한테, 그죠? 그러면은 our first reaction. Intuition is to be kind of be mad at them, get angry back to them, sort of.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제 첫 번째 반응이긴 하잖아요, 그죠? It's only natural, right? That is our instinct, right?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 아니면 집에서 뭐 가족이랑 싸우고 나왔나? 약간 그런 생각. 해보면은 그래, let's give him some time and usually next day they're back to their normal self. 그 다음날 보면은 다시 보통 때 내가 알던 그 사람 모습과 좀 비슷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So I guess we all understand that we go through stuff in our lives, right? That make us be in a certain mood of mind, right? That looks kind of rude. I don't know. That might come off as being rude.

good or, you know, or whatnot. 그런 생각까지 함께 들게 됩니다. So, today's question, is there something kind that you've been meaning to do for someone, but just haven't gotten around to yet? Haven't gotten around to. 뭔가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I haven't gotten around to that yet. 그러면 이제 표현으로 아직, 그거를 하지 못했어.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I'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Lucas Graham, Say Yes, Church Ballad version.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였습니다. Okay, let's get to some messages. 7582님께서 recently, we can really easily see a lot more foreign tourists in Korea, and sometimes they look confused or seem to need help. So when they actually ask me for help, I'm always happy to help them, but there's one situation where I hesitate, and sometimes I see a group of tourists standing around and, you know, talking among themselves. They might be looking at a map or checking something on their phones, and I wonder if they are having trouble. Then I start thinking, should I go over and ask if they need help, or should I just leave them alone and let them figure it out themselves? I hesitate because I feel like I might be overstepping. I don't want to be rude or make them feel uncomfortable. So please let me know when you need a help. 그렇군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잘 열심히 도와주죠. 그죠? 근데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은 경우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도를 보거나 이제 폰을 보면서 웅성이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내비둬야 하는지 너무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I guess most of the times, right? You know, they are very glad to receive help from the native people. Native people, 현지인들,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은 말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청곡으로 FX의 Hot Summer인데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고 답을 주는 곡이라고 그렇군요. 땀을 흘리면 이제 무조건 가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땀이라도 흘려주시면은 또 재치 있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7582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X Hot Summer.

Couple of tracks, FX Hot Summer, which was a request from 7582님. We talked about her hesitance to help out sort of a tourist who kind of looked lost.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그런 분들을 도와준 적 있는데, 아, 나 괜찮아. I'm fine. 약간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that's when you kind of make you think twice about, you know, helping those kind of people out.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특히 다시 도와주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Here's a message from 1033님. So today's question is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do for other people, but for some reason you hesitate. 1033님께서는 저는 택배 또는 음식 배달 기사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내리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요. 누르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제가 더 위층으로 가는 경우에는 문이 빨리 닫혀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주민분이 타고 계실 때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게 익숙한 풍경은 아닌가 봐요. 아니어서요. So that is quite unique. 내리시면서 닫힌 버튼을 누르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닫힌 버튼을 누르고 빨리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That's really unique. So 1033님 says, when I run into delivery drivers or, you know, food delivery workers in the elevator, I always say hello. And when I get off, I usually press the close button for them. You know, their hands might be full, or if I'm getting off on a higher floor, closing the door for them would mean that they can head back down a little sooner. 그렇군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배려심이 굉장하신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1033님이 또 다른 친절을 베푸기 애매할 때는 가시는 분 백팩 지퍼가 열려있는 게 보일 때 망설이며 뒤따라갈 때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 지퍼가 열려있는 경우 네? 귀찮아서 그냥 가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서요. Right. When I see someone walking and has their backpack unzipped. 그렇군요. 그런 것도 약간 타인에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But culture these days is just, you know, kind of just good not to talk to strangers sometimes. 그죠?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1033님. 신청곡으로 Mariah Carey 곡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antasy입니다.

Mariah Carey Fantasy입니다. 1033님.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내리실 때 닫힌 버튼을 누른다. 라고 이렇게. So I asked 1033님, how do you do that? You know, how do you manage to do that even?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몸이 반쯤 빠져나갈 때 쓱 누르고 재빨리 내리면 돼요. 그렇군요. So when I'm almost halfway out of the elevator, that's when I quickly push the button, close button, and get off. Unless you do that, you get stuck in the door.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I don't think I've never done it myself. I don't think I've seen anybody who has done that. 특히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Yes, I'm sure that they will really appreciate that. 기사분들이 와, 정말 배려심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we'll get to more of those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정엽의 곡입니다. Produced by Mark Toop. This is Lost.

couple of songs, Yunhan, Ponte, Baekgyo featuring bandoneonist Ko Sang-ji. And the following track was Country 공방 흐른다 두 곡 연속 듣고 왔습니다. 위스덤님께서는 첫 번째 곡 들으시면서 이태리 어딘가 바닥에 돌이 깔려있는 골목 카페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That is a very specific description of where that song took you. So it feels like we have to sit down in a little alleyway, cafe alleyway with a lot of stones, kind of a stony road, I don't know, stone-filled streets. And then on to Ireland with the second song, Country 공방. 약간의 좀 아이리시 느낌의 곡이었는데 저희 이렇게 선곡 의도 두 곡 연속 틀어드린 의도를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돌 깔려있는 골목 카페. 맞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That was my exact intention. Just kidding.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next story. This one is from 이육이사님. 어제 지인의 아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사서 전달했어요. 저녁에 지인으로부터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는데 덕택에 생일을 두 번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작지만 미루지 않고 실천했을 때 결국 그 기쁨은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The son of a friend of mine was a birth. His birthday was yesterday, so I bought some cake and some bread, and I sent it to my friend, and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that they, you know, they ended up celebrating his birthday twice, and had such a great time with the family. So that really made her feel really happy as well. So whatever I do for other people, it all comes back to me, kind of. 맞아요. 상대방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한 행동을 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기쁜 게 아닌가. That's why people are really addicted even to you know, do good things, you know, to other people. So that the happiness, you know, comes back to them. Not necessarily they do it for that, right? But, you know, it just end up happening like that, being like that. 이유기사님께서 신청, Hesitate가 들어가는 곡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Big Mountain의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 love your way.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vepack. Valvepac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Valvepack이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이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 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 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치 칙치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Yes, the Fearless Flyers lost my trouble long ago live at Madison Square Garden. I guess there's a lot going on other than the drums on this song. A lot of fancy bass playing also, but you kind of hear the hi-hat sound, 그죠? 굉장히 화려한 hi-hat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곡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착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칙칙칙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른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칙칙칙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 칭, 칭, 칭, 칭, 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창창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게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Cake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칙칙. I see.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따단따단단따다단따다단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따다단따단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Stevie Wonder,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그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햇,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하이햇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You know, if it's a complicated groove, the hi-hat sound also is very much articulated and, you know, 한번 패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그러니까 16분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레라 칠리 페퍼스의 곡의 패턴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짧았지만 하이햇 섹션 맞춰보려고 합니다. 레라 칠리 페퍼스의 곡 준비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Red Hot Chili Peppers, Around the World.

来送上这首歌吧 ，BTS 带来的《拍都扛伞》。 Once again, the kids represent. 우리는 방탄소년단.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黄秋山的外孙。我的名字是因为亚达维瓦纳，汉名高雷亚。今天在这里有很多故事来不及。

That was Fleetwood Mac, Go Your Own Way. Such an important message.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좀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들이 혹은 어른들이 해주는 조언이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So advice can point us in a certain direction for sure. So it can be helpful sometimes, but it really cannot live our life for us. Nobody can. Sometimes the harder part isn't finding the right answer. It's actually choosing the answer that actually feels just right for you. 뭐 남들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인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But it is our life, so it'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ke decisions for our own life by ourselves. So whose voice are you listening to the most these days, everyone? Everyone else's or your own voice? Listen carefully. Listen to your own voice. 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시간 나의 기분은 어떻지? 이런 것들. 나 스스로에게 좀 집중하면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yeah, listen to your voice throughout the whole entire day and just seek what you really, really want.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주세요, 주세요. 저에게 출첵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나에게 인사를 건네다오. 우리 알바생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Let's find out how many of our part-timers are doing their job. Okay, we have a greeting message from our 반장님. 영H모닝 그룹 또 1등으로 항상 한결같으신 정말 진국이신 우리 반장님.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활약 중이신 호박모닝 그룹, 호박맨 모닝 그룹이시죠. 선선한

아침이네요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Yes, we can actually feel the difference in the temperature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s and night times. It's usually a bit more chillier during early morning times for sure. So if you are a runner, if you like to enjoy running outside, like this is the season for you. No excuses, everyone. 요즘에 뛰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혹시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른 아침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one thing for you before I get today's show started. So please excuse me if my voice sounds a little rusky today. 여러분들 중간에 제 목이 갈라지거나 목이 좀 쉬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Usually I would pour water inside my tumbler here today. 항상 이 텀블러에 제가 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는데, the water fountain here in TBS is kind of out of order. 오늘 딱 아침에 이제 정수기에 물 들어갔는데 고장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서, 고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So I'm basically broadcasting with my extra dry throat. How about that? 그래서 2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생생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물도 안 나오나 봐요. 어떡해요? 저희 조금만 더 버틸 수 있게 많은 응원 그리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즉, 사연과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So, show your messages, show your song requests, do everything while we have the time to do so.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on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It's free.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to our segment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두들은 뭐 좋아하세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What is your blood type? What is your MBTI? 등등등. All of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to you, morning groupers, because I want to get to know you. Okay? So obviously, I have brought another question for you today. This will be today's question. What is one decision you are glad you made your own way? So, I want to ask you, what is a decision you made by following your gut that turned out to be a really good one?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that really, made you feel like, oh my, I have made the best decision in my life? You know, by trusting your own gut.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ybe you have decided to change your hairstyle. Despite everybody else's opinion, you just went to the hair salon and you got your haircut and you are completely satisfied with it. Maybe then you would think, oh, this is like the best decision. I surely trusted my own instinct and i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변화,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maybe it could be about moving to a different place. 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집 사길 잘했다. 뭐, 이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직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뭐, 과감하게 정말 회사를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뭐, 사업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 what are those decisions,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어떤 것들인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I guess quitting my job was like the best decisions,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 guess. You know, I was so eager to work somewhere outside Korea, so I actually achieved my dream.
So I had this chance to work in Panama. 여러분 몇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일이 안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How unfortunate is that? You know, you did all of these farewell parties for like 10 times. 막 송별회 10번씩 하고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 막 이러고 갔는데 와, 가자마자 일이 막 너무 안 맞는 거예요. Like stress every single day, morning groovers. So I tried to endure, you know, because you know we are all learned to endure, right? 뭐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And I was like, no, I'm fed up, I'm done.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러면서 제가 한 9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But it was like the best decision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tart my new career, which I'm very happy with. 뭐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방송 일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송 일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이 못 버는데 자꾸 강조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You know, sometimes, especially on Sundays, we feel very dragged, right? We're like, ah, oh, I don't want to go to work. 그러면서, 아, 진짜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Because you have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아, 그래도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하게 됐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And it was my decision. Nobody said anything. 옆에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거 아닙니다. 제가 결정했는데 꽤나 만족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죠. Now it's time to share your stories. So let me know. 남들 결정 뭐 이런 거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일,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We're gonna be talking about my life, our beautiful life today. So here's a song by Bon Jovi. It's my life.

서미모닝 그룹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네요. So, morning groupers, what are some of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that you have made for yourself? 남들 시선 다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결정으로 의한 결정, 결과적으로 잘된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2892,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모닝 그룹이시죠? An avid listener. 굿모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연구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일 졸업생들을 포함해서 긴 메일들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눈물이 주르륵이네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네요. 지금 MGQ&A처럼 이번에 제 결정이 나중에 진짜 잘했다라고 하기를 바라봅니다. So today is my last day at work. I have been clearing out my lab belongings for a week now and receiving a lot of long emails every day, including from my graduates, and it has me in tears. It seems my 10 years were not in vain. And just like today's question, I hope I can look back later and say that my decision this time was truly a great one. Of course, you're going to experience that absolutely 100% because obviously, this is a big decision in your life, right? And I can see for how many times you have been actually thinking about all of this decision throughout this whole time. 그러니까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이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You've been thinking about this more than anybody else would have. 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나만큼 고민을 하진 않거든요.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민한 만큼 최고의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창한 날을 응원할게요. 우리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다 잘 될 겁니다. Everything's gonna be fine. Everything's gonna work out just fine. 또 마침 이렇게 또 완벽한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소소한 것도 좋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뭐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 And all of our young listeners, especially if you're on your way to school, let me know your decisions too. 꼭 어른들만 보낼 필요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학원 안 갔는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어떤 결정이든 다 좋습니다. We have a message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고 7시 반에 출발이라 지금 계란후라이와 소고기 뭇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준비 중이에요. 6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잘하고 와 남편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Oh, look at you supporting your husband who is on his way to take a huge, huge exam that's gonna last for 6 hours? What kind of exam lasts for 6 hours? 도대체 무슨 시험이길래, 뭐 수능인가요 혹시? 6시간 동안 시험? 아, 이거 보통 일 아닐 텐데 또 이렇게 든든하게 소고기 먹고 드시고 가시면 잘 보시지 않을까요? 아, 진짜 우리 체육부장님은 대단하신 게 You always have a very busy morning. You always work out in the morning, but at the same time, you take a good care of your family members and yourself too. 정말 무한한 체력을 가지신 우리 체육부장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들도 내 좋아하시고 서포트해주시고 정말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체육부장님. 이래서 부장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닝그루브에서. 부장으로 임명되신 지 꽤나 되셨는데 이렇게 또 한결같이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체육부장님입니다. And since this motivational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her right away. Weezer, All My Favorite Things.

모닝그루버, hello, good morning. 출석 체크 남겨주셨고요.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도 오셨는데, 지금 이천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100km가 넘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It's kind of a long journey for you, I guess. So, drive safely on the road, please. 항상 운전은 좀 안전하게 또 하시고요. 예, 집중하시고 또 무리해서 문자 보내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귀로만 듣고 즐기는 모닝그루브 오늘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Your own decisions that you ended up

0: becoming so satisfied with.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결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게요. 펭귄킬러. 저는 지금 동해에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편이 아니고요. 좀 신중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정말 마음이 하는 대로 만나기로 결정해서 정말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첫 만남에 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Penguin Killer is not the type to make decisions just by following their heart. They tend to be a bit cautious and think about things over and over. Well, the wife is the opposite. So you guys are meant to be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최종 결정, 최종 이제 컨펌이라고 하죠. 아내분께서 딱딱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딱히 후회하는 거 별로 없으시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얼마나 좋아요. 천생연분이시네. 저는 고민 많이 안 하고 좀 딱딱 결정하는 스타일이기는 하거든요. Yeah, I'm also like your wife. I don't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way too much. I just trust my own instinct. Especially when going to a restaurant, you know, some of my friends, yeah, they need some time to look through the menus and everything, but I know what I want to eat, like 100%. So I make a decision, especially when eating at a restaurant, within a second. I don't need to look at all the other menus. I know what I want. 근데 가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배가 고픈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 이제 메뉴를 하나하나 읽어볼 때 조금 인내심을 제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배고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봐. 이러면서 혼자 막 끙끙 앓면서 이제 기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겠죠? I'm like, TikTok, TikTok, 빨리빨리, chop, chop,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주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베스트 메뉴 시키는 편이에요. And if I enjoy that menu for the first time, once I go back to the restaurant, I order that menu again. 전 좀 그런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신중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고민하고 고르는 사람들은 they're doing that for the sake of making their decision the best one, right? 그러니까 내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20대 때 유럽 투어한 거요. 알바 과외로 모은 돈을 몽땅 써버렸어요. 지금 와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부자 됐겠네 라고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So it's my European tour back in my 20s. I spent all of the money that I've saved up from part-time jobs and tutoring. People say that if I had bought stocks with that money back then, I would have been rich now, but I have no regrets.
1: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쵸? 그냥 그 돈 샀으면은 주식 샀으면은 지금 부자 됐겠네. 이건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래도 잃을 사람들은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맞네. 아 그때 이거 코인 샀으면 다 진짜 막 이거 아니에요. 예, 잃을 사람들은 다 잃더라고요. 예, 부자 됐을 사람들은 진작 부자 되고요.
0: As long as you're satisfied with your decision, right? 솔직히 30대, 40대 되잖아요. You would have no time to travel all around Europe. 그래서 갈 수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다녀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이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once you start to have a family, obviously, it's more difficult for you to make this long, long tour. So I believe that that is like the best decision ever.
1: 우리 4147 모닝그룹어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0: So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this morning groover. But before, I want to remind you guys again to let me know about the best decisions in your life. One decision that you're glad that you made your own way.
1: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0: This song is going out to 4147 G.O.D. 하늘색 풍선.
2: Okay, I'm a cheerleader now.

The song we listened to after 하늘색풍선 by G.O.D. was 김광석 with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requested by our 조국 모닝 그루버. 우리 두 곡 듣고 왔는데 두 곡은 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이네요.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out our playlist, morning groovers. DJ Ba is loving it.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저희 큐시트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세요. 조금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흐린 하늘을 보니 오늘 같은 날씨와 딱 맞는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또 따뜻한 문자 매일같이 남겨주시고 계신 조금 모닝 그룹업입니다. 조금 모닝 그룹업 is always sending us this warm message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and we are loving it. 같이 덕분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문자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배송반장님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 퇴근. Let's go! Okay, let's go back to our MG Q&A. 또 본격적으로 오늘 MG Q&A에 집중해 볼게요. 별초롱짱 모닝그룹어. 8년 전에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간 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남편이 이사 시기를 고민하는 거 우겨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죠. 그 시절 30평에 산 가격이 지금은 18평의 가격이에요. 잘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8 years ago, my husband was hesitating about timing to move to a bigger place, but I insisted we move, and the value has gone up since then. Good for you. So is this how real estate works here?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살 수 있을 때 무조건 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뜻 그 사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살 수 있을 때 사라.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용기? 이런 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이 용기와 깡인 것 같아요. 그때 살 수 있어야. 그때 그래 좋아! 오케이, 빚내가지고 사지. 이런 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조금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뭔가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도 참 정답이 없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아니야, 무조건 넓혀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돼가지고 아, 왜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와가지고 아, 괜히 왔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Anyway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because we have more tim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one decision that we are so glad that we made our own way.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했는데 정말 잘된일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더 소개해 드릴게요. And also, don't forget to send in your song requests as well. 벌써 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렸는데요. Don't worry, don't worry. I'll be back for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and late check-ins will be also accepted. 여러분들 뭐 늦은 출첵도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I'll be back after Skid Row, 18 and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 am back, Morning Groovers. 굉장히 빨리 돌아왔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온 썸머입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already.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듣기도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요즘 구독자도 좀 많아지고 있고 많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분들이 보시는 건가? 뭐 궁금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다양한 루트로 모닝그루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re are various ways for you to tune into Morning Groove, reruns, and then like on YouTube, viewable radio, whatever. So just enjoy whatever way you would lik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kay? 내가 듣기 편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too. If you want to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for free. 우리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즐겁게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이에요. Okay. If you have got all that, we're going to move on.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한 시간 넘게 버티고 있어요. So with my dry throat, I am enduring this show for over an hour and yeah, it's not so bad after all.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목이 쉬지도 않았고 오늘 노래방 코너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Thank goodness we don't have 노래방 segment today. 얼른 정수기가 조속히 좀 고쳐지길 바라는데 회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안 고쳐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TBS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간절함이 더 어제, 어저께 저 TBS 꿈꿨잖아요, 여러분들. I actually dream

made your own way. 용카 파크 모닝그루버 texted. Good morning이에요. 최근에 회사에서 조직 변경이 있었는데 한국 리더십 없이 멕시코 팀으로 합쳐졌어요. 팀장님도 멕시코 사람이고요. 한동안 사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일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근데 몇 달 되었는데 시차가 15시간 정도 되다 보니 너무 멀리 떨어진 한국 팀원을 터치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So as for me, there was an organizational change at my company recently, and we were merged into the Mexico team with our Korean leadership, and the team leader is also Mexican. I thought about moving to another place through an internal job posting for a while, but still, I like my current place, so I decided to stay a bit longer. Look at you, already finding out about some good part about your team. That time difference, that major time difference, 15 hours. 그러게요. 이 외국계 회사나 이런 데서는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밤 10시 막 이때 갑자기 막 전화통화해가지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있다고 들었어요. But look at you, a big time difference right there. So that's unnecessary. 벌써 이렇게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팀에 잘 적응하시고 꽤나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뭐든 내가 한 결정은 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Benny Morningriver says, Samal PD님, it is probably not having a relationship early in my student days. Oh, so Benny mentioned that the best decision was not having a relationship in early student days. Why not? As a person who was always in a relationship as a student, I'm like asking you why? But maybe you have used the time to focus on something else that was more important to you. So I guess that was the best decision for you. So look at you making the best decisions in your early days of life too. 이렇게 또 일찌감치 철들어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한 우리 Benny Morning Group. Well done, well done.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거 별로 후회하지 않아요. I don't regret about being in a relationship in my high school days. 왜냐하면요, 결국 저는 한 번에 대학교를 갔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이 공부를 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재수를 해서 헤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가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과를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애를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모두 좋은 일이 된 거죠. We went our own ways, of course. But then at the end of the day, he went to the college that he had admired for a long, long time. 그리고 저도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인생 잘 즐기고. 그래서 별로 과거 했던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우리 학생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알아서 하세요.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lright, we are going to now play a song going out to Benny Morningriver since he requested a song. This is Daybreak, 좋다.

0: Pienso qu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1: Dale, dale, yo soy española. Let's go. Good morning, everyone. I'm going to sing some songs in Spanish today. 오늘의 노래방은 스페인어 곡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Imagine yourself dancing a flamingo in España. This is Gypsy Kings. Volare, 날아볼 거야. Volare. Oh, cantare. Oh, Feliz di stare lassù. 이건 이태리어입니다. Felice di stare lassù.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가는 날씨 아닌가요? This is like the perfect weather for you to feel like flying in the sky. So let's just sing like volare all together. Vamos a cantar juntos. 좋아요, 여러분들. 스페인어 노래 백그라운드와 함께. Sing it. Cantare, 노래 부를 거야. Cantare. Oh, 모르면 oh, 라고 해주세요. Oh. Okay, okay. So now if you're all settled and warmed up, here goes another quiz for you.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주입식 TMI 퀴즈를 하고 있어요. This is kind of like a forced quiz for you, although you may not be so curious at all. But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out, okay? Just listen up, everyone. 썸머가 모닝 그룹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장르일까요? 그 장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외일 거예요. The summer does other work besides morning group as well. It is the production and planning of a certain YouTube channel. What do you think the genre is? Let me know.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장르 기획을 하길래 저러나. 안 궁금한데도 은근슬쩍 맞추려다 하다 보면은 오기가 생길 거예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뭘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문자가 부과되고요. If you're tuning in on our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어요.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따라다다단 기타 소리 막 들리죠? 이 기타의 전율. This is like such a flamingo song. 여러분들 막 소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드레스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볼라레. 난 날아갈 거야. Let's go. 볼라레. 간다레. 간다레. Feliz de estar lejos. 너무 신난다. Sometimes it feels good to sing in as fine.

0: 와, 이 TMI 퀴즈 정답 벌써 한 분이 보내셨는데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할까요? 김스팬 모닝그룹어 마모스 포파보 렛츠 고 플리즈 자동차 관련 유튜브라고? 땡! 저 잘못이에요. 체육부장 모닝그룹어 에스파뇰 우리 체육부장님 스페인어 공부하시지 않으세요? Estás aprendiendo español, ¿no?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썸머랑 프리토킹 해요. 해피라이프님도 볼라를 해주시는데 좀 더 클래식한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I think I sang this song in a tire group too. It is too. 정말 정말 클래식이죠. Mercedes, Eurovision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너야, 그건 너야, It is too. Como una mañana de verano. 미소, una sonrisa, It is too. It is too.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eres tú. Como lluvia fresca en mis manos,
1: como fuerte brisa,
0: eres tú. Everybody sing together. Eres tú.

so sorry for torturing your ears. 여러분들 G 고막 테러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나나나나나나 It is you. It is you. It is you. 이 와중에 가을 전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업께서 오셨는데요. 오셨다 가시지 말아주세요. 놀라시고 Don't get caught up and don't be surprised. Okay, don't run away. Stay there. Stay right there. 자, 썸머가 어떤 장르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있을까요? So, what kind of genre is Summer producing and planning for a YouTube channel as her side job? 또 다른 일, 모닝그룹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저도. Someone's gotta earn money and put some food on the table. So, yeah, let me know. TMI 퀴즈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0: Imagine Made in Harmony. 나 방금 허한 거야?
1: 생일킬러모닝 그룹 뭐 하루 이틀인가요? 안 놀랐습니다. 다른데 안 가. 그래요.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바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불러주세요. It is you, 생일킬러모닝 그룹. It is you. 어떤 정답들이 오고 있나 맞춰볼게요. 호박맨 모닝 그룹. 운동 유튜브인가요? 운동 유튜브. 5, 6, 7, 8, 1, 2. 운동 유튜브는 제가 출연해야죠. So it's not a working out YouTube channel at all. 뭐 자전거 러닝 땡이고요. 8시부터가 찐이었네요. 그럼요, 그럼요. 8시부터가 찐입니다. 모닝그룹은. 우리 마크 폴로 모닝그룹은 썸머님 스페인어 대박이네요. 언어적 재능이 부럽네요. This is all I can speak. Yeah. 여러분들 스페인어는 그냥 가벼운 정도로만 할 수 있어요. Like saying hola, como estás, 뭐 이 정도. 새빵 모닝그룹, 굿모닝, 출첵합니다. 아, 너무 웃겨서 질문 까먹었어요. 라고. 썸머가, 죄송해요. 유튜브 채널 기획하는데 어떤 장르인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 나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이거 진짜 10살 때 합창단에서 불렀던 거거든요. Carpenters, Top of the World. Such a beautiful song, isn't it?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ooh la la, ooh la la,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Let's go!

Get groovy. 자, 6497 모닝그룹의 노래 강사 겠어요? 아니죠. 정말 세상에 노래 강사들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0117 유튜브에서는 남미 관련 콘텐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남미 산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갔는데 할 수 없죠. It's impossible. So

남미라는 콘텐츠 옛날에 한 적은 있긴 했는데 I do have an experience of doing South American content not on YouTube but here on a radio show. 예전에 뭐 소개하는 거 했었는데 꽤나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코너 내용을 듣고 남미로 여행 간 분이 계셨었어요. Because one of the listeners got so inspired listening to that segment. So it actually made her to travel to South America. 어, 좀 뿌듯했어요 그때.

자, 경욱 강 모닝그룹께서 뷰티 유튜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획하는 거잖아요. 뷰티 유튜브면은 제가 출연해야죠. 이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오늘의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 가실게요. Today we're going to do 10-step K-beauty skincare. ASMR 들으면서 막. 오늘은 스킨케어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요, 얼굴 팩을 하면서 get ready with me.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틀렸고요. 마크 폴로 셋 세계 언어 장르라고 해주셨는데 세계 언어 부족합니다. All I can speak is Korean, English, and a little bit of Espanol, and that's it. Yo no falle francés. 프랑스어는 할 줄 몰라요. 프랑스어를 스페인어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Let's go. 여러분들, 제 의상 보면 제가 하얀색 막 셔츠 입고 있잖아요. 약간 어떤 선생님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우리 현주님 모닝그룹아,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웃음 웃음이라고 해주셨네. 뭐 항상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 혹시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현주님 모닝그룹아 어딨어? 여기 계세요? 현주님 모닝그룹아 이러면서 I will find you, okay? 너무너무 무서운 방송이죠? Sometimes it can turn into a horror genre. 여러분들, 우리 선생 모닝그룹어가 흑깍그 우린 뭘로 보고 히힛 맞춰볼게요. 썸머 누나가 기획하는 거 의학 건강 정보 관련 맞죠? 띵! 동!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의사가운 입고 있잖아요, 오늘. 원래 이 퀴즈를 위해서 제가 이 의사가운을 입고 온 겁니다. So I'm wearing a doctor's suit, doctor's outfit, you know? I'm wearing this white shirt that kind of resembles doctor. 저는 이제 의사쌤들이랑 같이 의학정보 프로그램 기획하고 있어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Summer, working with doctors? 어떤 의학정보? 놀랍긴 한데 촬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깐죽깐죽거리고 싶은지 몰라요. But I'm trying to keep my cool, to keep calm. 엄청 좀 참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바이브거든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was the answer. 어때요? 이런 게 바로 TMI죠. This is totally TMI. 여러분들 진짜 안 궁금한데도 강제로 알게 된 썸머의 side job. Okay, this is Earth, Wind, and Fire. Let's groove! 우리 모닝 그루버라면 이 노래로 함께 그루브를 하셔야 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Now that you all know my side job, I'm very, very satisfied. Now I can have some good night's sleep. So I'm gonna take a little bit of a nap and come back to you, okay?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현준 모닝 그룹을 쫓아가는 것처럼 다 쫓아갈 겁니다. Okay.

And let's read a couple of more of our messages. 우리 이보연 모닝그룹 오셨군요. Good morning. Nice and sunshine 이모티콘이랑 같이 보내셨네요. 반갑고요. 우리 코코 모닝그룹 오셨어요. Good morning. 좀 늦었지만 출첵 날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모두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lso talking about this beautiful, beautiful weather. Nice and shiny. 비도 안 오고 정말 선선하니 아침에 기분 너무너무 좋죠. 이럴 때 딱 감기 걸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in this big, big temperature swing, okay? Okay, so for our MG2&A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our own decisions in life, from little decisions to big decisions, those decisions that we have made for ourselves and that turned out to be the best decision ever.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잘 선택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께서 뭐예요? 매일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 버튼을 꾹 누르고 모닝그룹을 듣는 decision. 그 이유는 말해 뭐예요? 너무나 즐거운 걸. 이 메시지를 읽은 저도 너무나 신나는 걸. So listening to morning group is like the best decision.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는데 내 선택대로 했을 때 잘 된 거. 혹시 누가 말렸나요? 모닝그룹 주변에서 말리는 분이 있다면 예. 좀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 귀에다가 살짝 스피커 대주시고 모닝그룹 들으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특별한 경험입니까? 그쵸? 여러분들 매일 아침 또 산뜻하게 즐겁게 우리 알바생들이 열일해주신 덕분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We have a message from 새빵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이맘때 꼭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의 위하여인데요. 서머피디님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yeah, it is time where we have to listen to those nice, soothing, ballad, jazzy music. Something like 잔나비? 잔나비 노래가 생각나는 날씨인가요? 벌써부터? 좋아요. 그렇다면 또 맞춰가지고 저희가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This song is requested by 새빵 모닝그룹어. This is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And we listened to a song by Oban Zacapa with Jaewae, requested by 포포도 Morning Groover, who also texted, 저는 날이 쌀쌀해지면 어반자카파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분들 콘서트 가면 개그케이인데 노래는 세상 감미롭죠? 어반자카파의 제외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만의 매력인 거죠? 반전 매력이랄까요? 사람은 참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콘서트 가시면 너무 재밌겠다. So definitely was a song to listen to on this nice breezy weather. And for our MG Q&A, we have a couple of more answers. 내가 결정했는데 정말 잘한 일. 0912 모닝그루버, 얼마 전에 복직하신 모닝그루버시죠? 저는 결혼이요. 42살 나이에 결혼할 때 주위에서 다들 결혼을 말렸는데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쁜 딸도 생기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getting married. 근데 왜 반대를 하셨을까?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결국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너무 잘했다. 딸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반대하셨을까요? 그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Like, parents would be so eager to get you married, but then once you actually find someone, they'll be like, this guy. Can you really trust this guy? Yeah? You think he's the love of your life? Think about it twice. Four times, five times. 막 약간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결혼하라고 막 하는데 막상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막 뚝! 약간 이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거면 다된 겁니다. That's all that matters.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아이들 어릴 때 학원 보내는 대신 그돈 모아서 국내 국외 여행 다녀온 거예요. 아직도 그때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nstead of sending kids to academies when they were young, I saved that money and traveled with them domestically and also internationally. It's still great that we can share those memories from back then. 얼마나 좋은 추억이에요. 이 생각해보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몇번 그렇게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o if you can actually make the chance and if you have the time, you might as well use that opportunity to make this great experience and memories altogether. 그러니까 가족과의 어떤 그런 경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도 생각이 날 거니까요.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all of this, Morning Groovers. It's been nice to look around at your life decisions today. And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even more,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And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Don't forget, you can always revisit our conversation at the 6 p.m. today or 2 a.m. tomorrow. And also, we have a 다시 보기 channel on YouTub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we have an archive of our past broadcasts, which you can watch again along with the playlist of the show.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식사 후에 딸아이가 요즘에 시험 기간이거든요. 너무 졸립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이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Last night after dinner, my daughter, who is going through a midterm exams, said she was really tired and sleepy, so I went to a nearby convenience store to get some drinks. Energy drink, that is. 그래서 편의점에 간 김에 이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도 몇 개 사왔는데요. 근데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 2 플러스 1이니까 하나 더 가져오셔도 돼요 하더라고요. 보통 2 플러스 1 같은 거는 잘 안 놓치는데 이 아이스크림 2 플러스 1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챙겨준 점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So while I was there, I was picking up a few of my favorite ice creams. So when I went to check those out, you know, the cashier mentioned there's a 2 plus 1 promotion going on, so you can grab another one. 그래서 이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몇 개 더 받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스크림을 사갈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파트 보안 요원분들 이렇게 지나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가끔 뭐 그분들에게 이런 2 플러스 1 행사할 때 좀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분으로 살 때마다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주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편의점에서 뭔가 이렇게 사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지만 그분들 굉장히 즐겁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제스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So walking back home with extra ice cream on my hand, you know, something crossed my mind. You know, every time I buy those ice creams, you know, I get to buy in bulk. So, when I, you know, walk home and pass by all this security personnel on in my apartment, I would, you know, give them a couple. 힘드신데 이거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은, you know, they are so happy about it. You know, not necessarily the drinks, but the gesture of it. You know, they are really glad that, you know, we are thinking of them. 뭔가 하기 힘든 일이 아닌데. 그렇죠? 남을 위해서 뭔가 하면 분명 좋아할 텐데 그 상대방이 선뜻 잘 안 하게 또는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뭔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And it made me realize that there are things that aren't that difficult to do, you know, things that would clearly brighten someone's day, yet we hesitate or put them off. Maybe it's out of laziness. Maybe we just don't feel up to it at the moment. Or maybe other small reasons, you know, whatever reason those might be, right? 나한테 그런 일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So I started thinking about what else fits into that category for me. 마치 이 운동하는 것. 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마음을 먹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하고 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있잖아요. It's kind of similar to working out, you know, taking that initial step and you know, doing it, and once you actually do it, you always feel, you know, great that you did it afterward.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So today I'd like you to ask this question. What are those small acts of kindness or good deeds that for some reason you find yourself putting off or hesitating to do? 꼭 이제

타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할수 있는 그런 착한 행동들, 내가 분명히 할수 있고 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죠? 그리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좋아할 걸 아는데 뭔가 안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 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 착한 일, 우리가 계속 뭔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착한 일, 조그만 일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American Authors의 곡인데요. Right here, right now.

our child or your relatives even, right? I feel like, you know, we need to kind of think about these kind of things because, you know, we have limited time with them on this earth. 약간 philosophical한 question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지만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무한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you know. So whenever we think of things that we can do for them, you know, just doing it really kind of helps. 뭔가 생각이 났는데 뭔가 이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There are many different factors that kind of make us, you know, hesitant to do it. Do that act of kindness, you know, do that kind deeds. But whatever the reason is, sometimes, you know, by talking about this, you know, maybe we can, I don't know, think of doing it a little bit more than what we've been doing, I guess. 그런 취지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it's not to make you feel uncomfortable in any way. 여러분들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정했는데요. So let us know.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제가 막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I do it every so often. 아, 진짜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가다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Maybe 1년에 한 번도 아닐 거예요. So what are those small acts of kindness or good deeds that for some strange reason you keep putting off or hesitating to do?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Monday Kids의 곡인데요. 착한 남자.

That was Monday Kids, 착한 남자였습니다. So, let's be a 착한 남자 and 착한 여자. 착한 아이, 착한 어른. Let's be a good adult and do some things nice for other people. 그쵸. 사람마다 이게 참 마음이, you know, you never know what is going through someone's mind.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you know you sometimes you expect to be treated nicely or you expect to receive something from other people. 예를 들어서 뭐 at work, you know, at a family setting, 그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대접을 받거나 또 뭔가 선행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sometimes you know we end up being really disappointed. 내가 기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얻는 그런 실망감이 가끔은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죠? But you know whenever I feel that way, I kind of try to think, you know, I wonder what is going through their mind. 왜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You know, sometimes you know you see you know coworkers and people who used to be nice to you and but are not so nice to you anymore. 뭔가 이렇게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면 또 매일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너무 차갑게 대한다든가 나한테. 그죠? 그러면은 our first you know reaction intuition is to be kind of be mad at them, you know, get angry back to them, sort of.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이제 첫 번째 반응이긴 하잖아요, 그죠? It's only natural, right? That is our instinct, right?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아, 저 사람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 아니면 집에서 뭐 가족이랑 싸우고 나왔나, 약간 그런 생각. 해보면은 그래, let's give them some time. And usually, you know, next day, you know, they're back to their normal self. 그 다음 날 보면은 다시 보통 때 내가 알던 그 사람 모습과 좀 비슷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So I guess we all understand that we go through stuff in our lives, right? That, you know, make us be in a certain mode of mind, right? That looks kind of a rude, I don't know. That might come off as being rude or, you know, or whatnot. 그런 생각까지 함께 들게 됩니다. So, today's question, is there something kind that you've been meaning to do for someone, but just haven't gotten around to yet? Haven't gotten around to. 뭔가를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I haven't gotten around to that yet. 그러면 이제 표현으로 아직, 그거를 하지 못했어라는 그런 표현이죠. 작지만 이상하게 미루게 되거나 주저하게 되는 친절 또는 착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I'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This is Lucas Graham, Say Yes, Church Ballad version.

need help. So when they actually ask me for help, I'm always happy to help them. But there's one situation where I hesitate, and sometimes I see a group of tourists standing around and, you know, talking among themselves. They might be looking at a map or checking something on their phones, and I wonder if they are having trouble. Then I start thinking, should I go over and ask if they need help, or should I just leave them alone and let them figure it out themselves? I hesitate because I feel like I might be overstepping. I don't want to be rude or make them feel uncomfortable. So please let me know when you need a help. 그렇군요.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잘 열심히 도와주죠. 그죠? 근데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은 경우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도를 보거나 이제 폰을 보면서 웅성이고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내비둬야 하는지 너무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I guess most of the times, right? You know, they are very glad to receive help from the native people. Native people, 현지인들,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은 말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청곡으로 FX의 Hot Summer인데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고 답을 주는 곡이라고 그렇군요. 땀을 흘리면 이제 무조건 가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땀이라도 흘려주시면은 또 재치 있는 신청곡까지 주셨네요. 7582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X Hot Summer.

about her hesitance to help out the sort of a tourist who kind of looked lost. 그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예전에 그런 분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 나 괜찮아. I'm fine. 약간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that's when you kind of make you think twice about, you know, helping those kind of people out.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특히 다시 도와주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Here's a message from 1033님. So today's question is act of kindness that you can do for other people, but for some reason you hesitate. 1033님께서는 저는 택배 또는 음식 배달 기사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내리면서 닫힌 버튼을 눌러요. 누르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제가 더 위층으로 가는 경우에는 문이 빨리 닫혀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타고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주민분이 타고 계실 때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게 익숙한 풍경은 아닌가 봐요. 아니어서요. So that is quite unique. 내리시면서 닫힌 버튼을 누르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닫힌 버튼을 누르고 빨리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Oh, that's really unique. So 1033님 says, when I run into delivery drivers or, you know, food delivery workers in the elevator, I always say hello. And when I get off, I usually press the close button for them. You know, their hands might be full, or if I'm getting off on a higher floor, closing the door for them would means that they can head back down a little sooner. 그렇군요.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 배려심이 굉장하신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1033님이 또 다른 친절을 베푸기 애매할 때는 가시는 분 백팩 지퍼가 열려있는 게 보일 때 망설이며 뒤따라갈 때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 지퍼가 열려있는 경우 근데 귀찮아서 그냥 가시는 것 같을 때도 있어서요. Right. When I see someone walking and has their backpack unzipped. 그렇군요. 그런 것도 약간 타인에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But culture these days is just, you know, kind of just good not to talk to strangers sometimes. 그죠?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1033님. 신청곡으로 Mariah Carey 곡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Fantasy입니다.

Mariah Carey Fantasy입니다. 1033님.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내리실 때 닫힌 버튼을 누른다. 라고 이렇게. So I asked 1033님, how do you do that? You know, how do you manage to do that even?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몸이 반쯤 빠져나갈 때 쓱 누르고 재빨리 내리면 돼요. 그렇군요. So when I'm almost halfway out of the elevator, that's when I quickly push the button, close button, and get off. Unless you do that, you get stuck in the door.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I don't think I've never done it myself. I don't think I've seen anybody who has done that. 특히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Yes, I'm sure that they will really appreciate that. 기사분들이 와 정말 배려심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we'll get to more of those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정엽의 곡입니다. Produced by Mark Toop. This is Lost.

Couple of songs, Yun Han, Pon Tae, Becky O, featuring Bando Neonist, Go Sang-ji. And the following track was Country 공방, 흐른다, 두 곡 연속 듣고 왔습니다. 위스덤님께서는 첫 번째 곡 들으시면서 이태리 어딘가 바닥에 돌이 깔려있는 골목 카페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That is a very specific description of where that song took you. So it feels like we have to sit down in a little alleyway, cafe alleyway with a lot of stones, kind of a stony road, I don't know, stone-filled street. And then on to Ireland with the second song, Country 공방. 약간의 좀 아이리시 느낌의 곡이었지만 있는데, 저희 이렇게 선곡 의도 두 곡 연속 틀어드린 의도를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돌 깔려 있는 골목 카페 맞습니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That was my exact intention. Just kidding.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next story. This one is from 이육이사님. 어제 지인의 아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사서 전달했어요. 저녁에 지인으로부터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는데 덕택에 생일을 두 번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작지만 미루지 않고 실천했을 때 결국 그 기쁨은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요. 저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The son of a friend of mine was a birth. His birthday was yesterday, so I bought some cake and some bread, and I sent it to my friend, and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that they, you know, they ended up celebrating his birthday twice, and had such a great time with the family. So that really made her feel really happy as well. So whatever I do for other people, it all comes back to me, kind of. 맞아요. 상대방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한 행동을 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더 기쁜 게 아닌가. That's why people are really addicted even to you know, do good things, you know, to other people. So that the happiness, you know, comes back to them. Not necessarily they do it for that, right? But, you know, it just end up happening like that, being like that. 이유기사님께서 신청, Hesitate가 들어가는 곡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Big Mountain의 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 love your way.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let's start today's Music Boutique segment. I want to start the segment with a song by this band. It's called The Fearless Flyers. This b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funk super group. Earlier, I introduced a band called Valve Pack. Valve Pack이라는 아주 another funk band. 제가 소개 연주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Valve Pack이 약간 확장 프로젝트, 약간 멤버가 겹치는 분들도 있고 그 Fearless Flyers라는 밴드인데요. 이 곡을 듣고 와, 이 드럼의 하이햇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햇은 심볼 두 장이 겹쳐진 하이햇이 두 장이 열려있으면 칙 소리가 나고 닫혀있으면 칙 소리가 나죠. 칙칙칙칙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이 드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하이햇 소리에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듣는 묘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live version at a Madison Square Garden, Fearless Flyers고요. 곡 이름은 Lost My Treble Long Ago.

하이햇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드럼에서 킥이 그 베이스 드럼 쿵쿵이죠. 그게 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스네어는 이 강한 박자와 액센트. 하이햇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딘가를 채우면서 그루브의 그런 결을 만드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the kick is the heartbeat of a song and the snare providing the strong beats and accent, you could say the hi-hat sort of fills the space in between and shapes the texture of the groove.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맞닿아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심벌이 닫혀 있으면은 두 개가 그럼 착 소리가 타이트한 소리가 나고요. 닫히고 여는 거는 이제 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 발이 베이스 드럼을 담당을 하고요. The right foot usually kicks the bass drum and the left foot usually controls the hi-hat. Left foot으로 이제 왼쪽 발로 hi-hat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거나 닫거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여는지 닫는지에 따라서 이 곡 안에서 드럼의 하이햇이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It just gives you very different sounds, whether it's open or closed. 그래서 이 하이햇의 묘미는 뭐냐면요. 같은 8비트라도 어디다 이제 살짝 강세를 주고 밀어당기고 하느냐,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이 그루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So even with the exact same 8-note pattern, the groove can sound very funky and heavy and even rock-driven depending on how you play the hi-hat. Hi-hat를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hi-hat을 쳐도 칙칙칙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강세가 굉장히 다른 거고 또 하이햇이 열려 있거나 칙칙칙칙칙칙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머한테 하이햇의 어떤 하이햇이 하나의 굉장히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이햇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하이햇 그 패턴인데요. 그 패턴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박으로 가는 이 리듬의 칭칭칭칭칭칭 굉장히 정박으로 그대로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햇의 역할은 그냥 같이 리듬을 따라가는 역할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창, 창창 하면서 그냥 리듬의 그룹으로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곡이 바로 이 존 메이어의 곡인데요. 이 Vultures라는 곡의 그 드럼 패턴이었는데 곡과 함께 들어보시죠. 존 메이어, Vultures.

vultures, John Mayer. So very straight to the point, you know, 정박, right on the beat, sort of a hi-hat.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 곡이 좀 이 다이내믹이 조금 강해질 때에는 이 막 하이햇을 좀 열거나 칙칙칙 처음에 이제 갔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창창 이렇게 퍼지게. So that is how drummers use you know hi-hats to express different dynamics.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재밌는 이 리듬이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까랑 좀 다르게 치치치 굉장히 액센트를 딴딴딴 주죠. 근데 이 곡이 곡 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의 곡의 드럼 패턴이었는데 The song is The Distance.
1: Reluctantly crouched at the starting line. Engines pumping and thumping in time. The green light flashes, the flags go up, churning and burning.

Cake the Distance, the pattern that I had had you listen to before the song was more of a closed hi-hat, 그죠? 이 패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If you listen to it. 치치칙, 치칙칙. 저는 이제 패턴 들었을 때 이게 close hi-hat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if you listen to the whole song, actually it is pretty open. 그래서 창창창, 창창창 그렇게 가는데 it's a triplet. And if you listen to the bass line together, bass line also plays the triplet. 딴딴딴, 딴딴딴. 약간의 그런 전 파트가 약간 합심해서 그런 테마 셋 있다는 뼈를 치는 그런 느낌인데 참 재밌는 패턴이라고 생각됐습니다. Let's listen to another pattern here. 다음 패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따단따단단따다단따다단따다. 이게 80년대 또 이제 메탈에서도 많이 나온 리듬인데 단따다단따단 그것을 하이햇이 연주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의 패턴이냐면요. 스티비 원더의 곡입니다. Let's give it a listen. Stevie Wonder, Boogie on Reggae Woman.

스티비 원더 Boogie on a Reggae Woman 딴따라딴따라 상당히 you can really hear the hi-hat prominently in this song. 또 이제 하이햇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비트 사이사이에 뭔가를 채워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채워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그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Radiohead의 그 High and Dry라는 곡인데요. 한번 그 곡 한번 잠깐 앞에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자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하이햇이 살짝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드럼과 스네어의 박자에 좀 어긋나는 비트에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비트에서 하이햇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곡은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하이햇 아무래도 이제 그루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하이햇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You know, if it's a complicated groove, the hi-hat sound also is very much articulated and you know, 한번 패턴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 딴딴딴딴 따라라랑 그러니까 16분까지 나오는 거죠. 바로 이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의 패턴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짧았지만 하이햇 섹션 맞춰보려고 합니다. Red Hot Chili Peppers의 곡 준비했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방금 들으셨던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Red Hot Chili Peppers Around the World.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从灵感到作品，每一步都藏在意念之间，在意念与现实的缝隙里，我们一起用耳朵来感受艺术。

娜，汉名高蕾雅。今天在这里有很多故事来不及说完。

0: That was Maroon 5 featuring SZA, What Lovers Do. Good morning, everyone. 꼭 엄청나고 막 대단한 걸 해야만 스스로 멋지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죠. 출근한 나, 운동한 나, 죽는 구매를 참은 나. 이런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인정해줄 만하잖아요. Sometimes motivation, it starts with giving yourself some credit. Not for being perfect, just for showing up and doing the small things right. So what is something ordinary you did recently that made you think, okay, this is not bad so after all? 여러분, 이런 마인드 장착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나 자신. Amazing me for listening to this amazing radio morning groove and also checking in. 벌써부터 대단하고 멋진 모닝 그루버들이 제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제 눈 안에 잠금. Alright, morning groovers. This is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Welcome, welcome, welcome.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모닝 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분들 넌지씨 안녕 이러고 인사 건네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So I'd be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today because we're live. There will be more chance for you to send in your messages and get your messages read. So please remember
1: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켜있거든요.
0: So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radi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To visit our viewable radio channel, it is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go ahead and check out your messages.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요, 저요, 저 왔어요 인사를 건네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Ben Spiral says, hello from Europe. How's the weather in Europe these days? Always you report about the weather conditions in Europe. I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안녕하시고요. Dr. Paper, rock and roll 모닝 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언제나 한결같은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한결같이 오셨어요. Hello, hello.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one of our newly morning groovers, 호박맨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Hello. 우리 배송반장님, 굿모닝입니다. 가을가을한 날씨가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It really feels like early autumn this morning right now. It feels so amazing. The air seems to be pretty clear.
1: 모처럼 좀 가을 공기를 맡을 수 있는 아침이죠. 근데 또 오늘 기온이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0: Watch out for that big, big temperature difference, morning groovers. It's pretty dynamic. It's like having three seasons in one day.
1: 막 아침에 춥다고 착각하고 외투 입고 한 12시쯤 나가잖아요. 막 그렇게 더운지 진짜 아주 미칩니다, 여러분들. 해가 뜨겁기 때문에.
0: We are in that cycle again, morning groovers.
1: 요즘에 그런 날씨 변동 기간이어가지고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Morning Groover. 늘 응원합니다. 운전 중에 갓길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You finally made it to

Morninggroover also says, 2년을 넘게 이 방송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야 처음으로 메시지 보내고 오늘 출첵도 처음 해봅니다. 오늘도 모두들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So 7222 has been listening to this show for 2 years, but finally made it to send in a message, and this is their first time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So I wonder what motivated you. It's not like we give out any gifts, so what made you send in a message?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8636 모닝그룹 7222 모닝그룹 왜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웃기죠? 보내라고 할땐 언제고 또 막상 보내니까 왜 보내냐고 막 따지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하나에 저는 막 춤추고, 막 진짜, 막 오페라 같은 거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You guys are making my day extra excited already. This is only like 7:10 in the morning, and I'm extra hype. 어떡해요, 여러분들. 이 텐션 제가 쭉쭉쭉, 앞으로 2시간 동안 끌고 가도록 할게요. So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be maintaining this energy just for you, Morning Groovers. Just for our cute, lovely Morning Groovers. Okay? 여러분들 준비됐죠? 우리 한번 MG Q&A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윤 감독님, MG Q&A, a Q!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저는 절대 미동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쭉 기다렸어요. 당연한 걸왜 자꾸 멋지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 근데 진짜 사람 없다고, 사람, you know when nobody's around, it's, I don't know why. Maybe it triggers people to not follow any rules.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관자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이 분리수거 하는데, 이렇게 경비 아저씨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다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데, when nobody's around, like there would be some people just throwing off their trash out of nowhere.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없고, 지금 여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고 있는데, 빨간불인데, 난 급하니까 빨리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지만, 저는 룰은 룰입니다. Rules are rules for me. 그래서 이런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나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 말이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뭐뭐해서 멋진 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viewers, leaving you guys with this little mission.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eghan Trainor. Me too.

It is Wednesday, September 16th. Good morning, everyone. Hope your day is off to a great start.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he air feels even cooler this morning than it did yesterday. In Seoul, yesterday's morning temperature dropped to 15.8 degrees Celsius, about 3 degrees below the seasonal average. This morning, it's even cooler at 13.9 degrees Celsius, about a degree lower than yesterday. Still, once the sun comes up, temperatures will rise quickly. By midday, the difference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temperatures could reach 10 to 15 degrees, so it's a good idea to bring a light jacket if you're heading out. Overall, we're looking at mostly clear and pleasant early autumn weather today. However, the autumn sunshine will be very strong, so the UV index will be very high, and the air will also be quite dry across the capital region. There may also be dense fog in some inland areas during the morning, so please take extra care if you're driving early.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27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6 degrees Celsius in Daejeon. Farther south, highs will climb to 27 degrees Celsius in Mokpo and Jeonju and 29 degrees Celsius in Changwon. With such a big difference between morning and daytime temperatures, it's easier to come down with respiratory illnesses such as the flu. So make sure to drink plenty of water, dress in layers, and take good care of yourself during this seasonal transiti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4.9 degrees Celsius. And that is all for today's weather. Have a great day!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 또 헐레벌떡 아침에 출석 체크해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상민님, 영에이치, 우리 반장님, 선셋 모닝 그루버, 그리고 제임스 모닝 그루버 모두 반가워요. 모닝 그루브예요. 저는 썸머예요. 별초롱짱 모닝 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 연차로 쉬는데 생방송 들으려고 일어났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Well, you're having your day off today and you managed to wake up early this morning to listen to Morning Groove. 마치 우리 별초롱짱님의 슈가 같은 방송 모닝 그루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알림 소리 시그널 음악이 딱 나오자마자 아 출근해야 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휴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모닝그루브는요. So if you happen to be on your way to work, just consider this as your little 2-hour of vacation. 휴가 같은 모히또 휴양지 같은 모닝그루브다 생각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근데 습관이 참 무섭죠? 우리 별조롱장 모닝그루버 모처럼 쉬는 날일 텐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You know, if you are a worker, if you work every single day, you know, habits really force you to wake up at the same hour even though you get a day off. 우리 KD Pro 1004 모닝그루버께서 굿모닝이요. 가끔씩 제 방이 있던데 왜 그런지요? 생방이 좋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y do you have reruns sometimes? Because I prefer live broadcast. 아, 저 역시도 너무 생방 좋고 좋아하거든요. 왜 있을까요? 바로 이 TBS의 재정 상황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조금 밝게 얘기해봤어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돈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주 3회만 생방송을 일단 하고 있어요. So until things get settled and normalized, this is how we're gonna be doing our broadcast. I'm so sorry to let you down.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월수금 생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So just remember for now, we get lives only on Monday, Wednesdays, and Fridays. And we don't know for how long that's gonna continue. 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예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Anyways,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Let's move on.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자랑해 주세요. Chinese Song Morning Group said, 가을 모닝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썸머님 목소리를 들어야 처진 기분이 싹 사라지고 에너제틱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가 2017년부터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열심히 해서 B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드민턴 치면서 가끔은 안세영 같은 플레이가 저도 모르게 나올 때 그때 제 자신에 취합니다. 멋져, 치아니송! So they are proud about themselves because they are able to
improve on their badminton skills. They've been playing their badminton for a couple of years, for almost 10 years, actually. That's a long, long time. 아, 그러니까요. 가끔씩 뭔가 좋은 서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백핸드로 콱 칠 때, 아, 나 이거 완전 안세영이잖아. 저도 똑같이 그래요. 저는 배드민턴 친 지 뭐 한 7개월도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이씨거든요. 이세영 선수 나갑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뿌듯하죠. So I get what you're talking about. 배드민턴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어요? 테니스 모닝 그루버 알려주세요. 3267 얼짱님께서 오늘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올려봐요.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요. 안 어울리면 나중에라도 틀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DJ Ba has picked this song for you to play. 지금 바로 틀자고 하셔가지고 This is from the 90s. 역시 우리 바구니팀장님의 취향을 저격하신 건가요? Let's have a listen to this nice good old throwback. 여러분들 감성에 젖는 시간입니다.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We're alive, and it got me curious. Who else is here? 우리 무늬무늬 질문이 굿모닝 그룹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께서 어제 퇴근길 올림픽대로에서 택시 등불빛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려서 구조 요청 신호라고 판단해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도 그 신호가 구조 요청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고 보시면 신고하세요. So yesterday, on my way home from work, I saw a taxi light blinking red on the Olympic Expressway highway, and I realized that it was an SOS signal and called 112. The police confirmed that it indeed was a request for help. So if any of you see that signal, please make sure to report it too. Good job. 이런 나 신고 정신 투철한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택시 지붕에 있는 그 택시 봉 있잖아요. 택시 불 그게 빨갛게 나오면은 신고해 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So look at us learning something new thanks to our 호박맨 모닝 그룹.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께서 어떤 아이템을 딱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또 유익한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호박맨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You did a fabulous job.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사소한 행동을 했지만 제법 멋진 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연 오늘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마구마구 자랑해 주세요. So what made you feel proud, morning groovers? Brag about yourself just a little bit. Not about something big, about something very, very small,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go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and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KD 프로 천사 모닝 그루버가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헬스장에도 못 간 날에는 집에서라도 홈트한 날 좀 뿌듯하게 느껴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re feeling extremely exhausted

exhausted and tired, if you didn't manage to go to the gym, and if you still manage to work out at home, yeah, you feel pretty cool about yourself. Absolutely, because at least you got something done. I don't know why, but I'm a type of a person who feels so unproductive if I just lay down in bed. 저도 밖에 못 나가서 러닝 못하거나 운동 못하는 날에는 집에서 요가라도 합니다. And it feels great. 마지막에 저는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주로. 요가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아서 I started to do yoga at home. And I've been doing that for like 2 years already? 벌써 2년 정도 됐네.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영상을 끄게 되잖아요. If you're feeling tired and suddenly don't feel like it,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turn off the screen and just not continue. But I have never ever done that before. And I feel pretty cool about myself for doing that too.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시간짜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 사바아사나랑 막 호흡 세 번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까지 하고 at the very end part of the video, it actually shows you some great inspirational quotes. 마지막 영상 부분에 막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명언 같은 것들도 띄워줘요. 그것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이제 되새기고 아 나마스테 이러면서 끝납니다. And it feels really great.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든 밖에서 운동을 하든 뭐든 완벽하게 끝내면 그거 자신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Get Thinking! We have a song request from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오늘 아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개주 선발이 있나 봐요. 빨리 토스트 먹고 학교를 가겠다고 하네요. 연습해 보려고요. Come and get your love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그 홀랜드 응원가 신청하신 것 같은데 홀랜드 딴딴딴딴딴딴 한동안 제 알고리즘을 지배했었습니다. 약간 그 노래 틀고 비장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셨나봐요. But we don't have that song in the system, so we might as well play this one for you. I'll be back after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Redbone, Come and Get Your Love.

0: Here it is. I have it all, Morning Groovers. I've got everything, all of love that you need. So come on and get your love from Morning Groove.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Morning Groove입니다. 되게 사기꾼 같은 멘트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radio shows, hopefully, that you're listening to. We're live in the studio, and I am so happy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right now. 우선 코코 모닝 그루버 등장하셨습니다. 두둥. 하진 모닝 그루버도 오셨네요. 두둥. 이 효과음 뭐지? Welcome to the program. Keep leaving your check-in messages so that I can see who else i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Now, today's topic is about self-love, everybody. Just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and just see how beautiful you are, okay? 여러분들, 오늘은 나 당신을 막 칭찬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대단한 걸로 칭찬하는 시간 아니고요. 작은 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뿌듯했던 순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해서 멋진 나 자신에 취해볼 거예요. 이게 톤이 약간 나, DJ 바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바, 나, DJ 바 이렇게 하면은 하트 이모티콘 붙여줘야 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So yes,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made you feel so proud.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1743 Morning Groover says, 저희 아파트는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요. 저는 박스를 전부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고 정리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박스를 그냥 들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테이프도 하나도 안 떼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된 상태로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께 박스를 드리면서 조금 뿌듯했답니다.
1: So today is recycling day at our apartment complex, so I stripped off all the tape and shipping labels from my boxes before taking them out. Right as I was heading out, I saw someone bringing their boxes down completely unprepared. So giving my neatly prepared boxes to the security guard made me feel quite proud of myself.
0: 그러니까요. 이런 거 되게 당연한 건데 분리수거 같은 거 아, 난 그래도 저들과 동요되지 않고 내 갈 길 가서 난 제대로 할 거야. 이럴 때 스스로가 굉장히 막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과 막 차별되는 사람 같고 막 멋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분리수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할 때가 뭐냐면 저는 늘 분리수거를 잘 하는 편인데 약간 하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경비원들께서 이렇게 매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뭔가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like they would stare at me while I'm recycling. And it makes me feel really nervous. 전 알아서 잘할 건데 괜히 그럴 때 조금 뭔가 억울하고 나 잘하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계실 때 좀 긴장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they're just doing their job. 우리 5500 모닝그룹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 전공이 유아교육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유아교육 간 거를 후회했는데요. 지금은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유치원 특강 강사밖에 없거든요. 라고 해주셨어요. Yeah, you first regretted about your major when you majored in children's education, but now you consider it your best decision ever because while raising your 7-year-old kid, you're able to work as freelance. Amazing, right? 이렇게 또 잘못한 선택은 결국 없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참 이게 대학교 때 전공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1: Like, how would you know what you exactly want for your life when you've been only living for 20 years studying?
0: 공부만 하고 막 이런저런 경험도 못 해보고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좀 겪어보고 지나보고 이러다 보면은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너무 또 이렇게 바쁘게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느냐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5500 모닝 그루버. 비슷한 사연이 또 왔는데요. We have a similar message. 6477 Morning Groover said, 저는 2001년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21년째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문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셨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결정 중 가장 용기 있고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I entered the military academy back in 2001 to become an officer and have been walking the path of a soldier for 21 years now. Back then, the doors had only just opened to female cadets, so my parents were deeply worried, but looking back, it was the bravest and best decision I have ever made in my life.
2: 와, 진짜 멋지시다. 여자 군인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흔하게 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참고할 부분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었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Because when it comes to making those big major decisions in life, we need some reference.
2: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0: Because it's just convenient that way. You can basically read through the things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and maybe consider that to make a major life decision for yourself. But you must have not had that at all back then, back in 2001. But still, you have considered that as your best decision in your life.
2: 그러니까요. 이게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대한 결정, 중대한 인생 결정, 성인이 됐을 때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쭉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후회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렇게 말한 나 제법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멋진 나에 대해서 마구마구 자랑해 주세요.
0: So boast about yourself. Brag about yourself about anything. Anything that's little or big, okay? Just go for it, Morning Groovers. Super easy. 저처럼 하시면 돼요. We have a song requested by this amazing 6477 Morning Groover.
2: 우리 Morning Groover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0: This is David Guetta featuring Sia, Titanium.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hat you all doing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your way to school or on your way to work? Getting your breakfast prepared? Or what else are you doing? 여러분들 뭐예요? 뭐예요? 뭐 하면서 Morning Groove 들어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 I want to see more, especially from our student Morning Groovers.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Morning Groover들도 많이 이 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some way 뭐가 알고 있어요.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Okay, Morning Groovers, we are live in the studio today. 오늘은 생방송 맞아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고 있습니다. 티봉이와 함께 출연하고 있어요. So I'm appear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with 티봉이. 우리 티봉이 손잡고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So if you want to watch that, come visit our YouTube channel, TBS EFM,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continue to, you know, just keep talking to me,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send in your messages and even your song requests,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did have our topic today. 오늘 주제는요. 나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 멋진 나 시간입니다. What made you feel proud about the little things that you have done? 우리 공대 오빠 모닝그룹께서는요. 아, 생각났다. 저는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을 당겼을 때, 아, 나 장난 아닌데 하고 뿌듯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I feel like such a total boss and super proud when I managed to beat the estimated arrival time on my GPS. 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그리고, you know, sometimes your GPS changes the route while you're driving because they have this ability to somehow to pick the best route for you according to them. And they would be like, oh, actually, you might as well take a different route. But I sometimes don't really trust GPS, so I would just trust my own instinct and go my own way. And if I managed to arrive earlier, I feel so proud.
2: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무슨 도로 상황을 반영을 하여가지고 다른 루트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가잖아요? 도착 시간이 막 줄어요. 아, 그럴 때 너무 뿌듯하고 역시 기계 따위보다 멋진 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 사람 사는 거 진짜 다 똑같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요즘 멋지단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유유. 엥? 일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인바디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즘 영어도 많이 까먹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기록 인스타 계정도 따로 만들고 일도 더 잘해보려고 자료 찾아보고 영어 잘해보려고 어플로 공부하는 시간 나 자신 멋지다고 하고 싶네요. 힘내라 나 자신아 라고 해주셨어요.
3: I don't think I feel very cool these days. I feel like I'm not doing great at work, and even though I don't exercise hard, I'm just not satisfied with my in-body results. My English has rusty too, so the words don't really come out smoothly. Everything feels so half-baked, but still, I want to tell myself that I'm an awesome person for creating a separate Instagram account to track my workouts and everything.
2: 아, 이게 체육부장님께서 너무 완벽주의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짜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100%로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 멋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3: But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from the other's perspective, you're actually doing a great job. Like, you're doing all these multiple different tasks each and every day, and you're continuing to do that. You never give up on anything.
2: 중간에 포기라는 걸 절대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심지어 포기를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분으로서, 또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걸 잘하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체육부장님이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 운동 보내는 와중에 수다 떠는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혼자 운동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호우, 너무 멋지신데. 아유, 최부자님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네. 가끔씩 이제 아드님이랑 데이트도 좀 즐기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on everything. 우리 Sunset Morning Group 출첵해서 멋진 나!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티봉아, 이제 출첵은 그냥 당연한 건가 봐. 썸머 누나가 반응이 없어, 훅. 뭔가 근사한 걸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만 새벽부터 일찍 출근해서 모닝그루브를 알바 뛰고 있는 나. 아니, 우리 알바생분들 모두 너무너무 멋지죠? 모구에서 알바해서 멋진 Our Morning Groovers 참 멋지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다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출첵하는 거 반기고 여러분들 출첵 보내주세요. 와우! 굿모닝! 막 이러면서 얼마나 반기는데 나 억울해요. Okay, if it didn't feel enough, maybe it is my responsibility to give you bigger, bigger reaction.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더 큰 리액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 한 분 한 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와우! Sunset Morning Group, welcome!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레드카펫 깔아드립니다. Come on! 무대로 나와주세요. 막 이럴 거예요. 어쨌든 제 마음만큼은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I always feel really, really appreciated by your messages. It really makes my day and it really determines my mood for the entire day.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 열일해주세요. 아셨죠? 때로는 악덕 사장님 같은 그런 썸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We've got some fun stuff in store for you. I can promise you and guarantee that. So I hope you stay tuned, okay?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reak. This is Deuce, 굴레를 벗어나.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For us to rewind just a little bit, to go back in tim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원곡을 들으시고, 이거 누가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렇게 또 생각이 떠오르시면 누가 리메이크했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an original song that you might be quite familiar with, okay? And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if you think you know the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who covered the song, send in your answers, Morning Groovers, okay? 오늘 듣게 될 노래는요. 킬러라는 노래입니다. 김현성의 킬러예요.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자꾸 떠오르는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노래, 느낌적인 느낌. Well, the original musician is 김현성. Okay? If you listen to the actual song, you would get the idea more easily. Okay? 자, 이 노래를 들어보는 와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힌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힌트는요. 아기와 목소리를 영어로 하면 거의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힌트 나갑니다. 가수 겸 배우였던 배우이신, 지금도 현역이시니까요. 윤은혜 씨가 막내로 활동했던 그룹이에요. So it's obviously a group. Okay. And vox, it means voice in Latin. 라틴어로 vox가 목소리, voice거든요. So the name almost sounds like baby voice. 아, 근데 baby voice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뭘까요? We're almost there. 굉장히 근접한, 간당간당한, 아슬아슬한 그런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정답이 떠오르신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now let's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Killer by 김현성.

아침마다 자꾸 떠오르는 서머의 웃음소리 이길 바라면서 우리 캔 모닝그룹어 원곡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네요. Look at you learning something new here on Morning Groove. 이렇게 또한 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되게 되게 뿌듯하고 막 이래요. So obviously that was the original track. And we have some answers. 우리 3171, a new Morning Groover made courage to send in their first ever message. 첫 문자 축하드리고요. 깔끔하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Baby books요라고 해주셨어요. 잘하셨어요. This is how you do it. Not so difficult, right? 굉장히 쉽죠? 7055, another new morning groover. Wow, new morning groovers are doing it up today. Go new morning groovers. 오늘 신규 morning groover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Baby books, 썸머 이모 영어 소리 조금씩 들을 때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If you tune in more regularly, you'll be able to listen even more. 좀 더 귀가 빵빵 열려가지고 더잘 들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Or if you're not a fluent Korean speaker, you would be able to understand because I speak in two languages. 제가 왔다리 갔다리 두 가지 언어로 막 고군분투하게 막 바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 내가 지금 들리는 게 영어인가? 어? Am I able to listen to Korean now?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리나?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That is the beauty of our show. 우리 얼짱님께서 또 활약을 해주시네. 복스가 보이스였다는 깨알 지식까지. 크크, 와웅! 정답은 베이비복스요. 다시 뭉쳐서 라이브 했는데 여전히 베이비복스 미모 뿜뿜이더라고요. So another information that you have learned. Vox stands for voice in Latin language. And yes, I believe that in 가요대전, they did a stage together after many, many years. And they were doing it up. 라이브도 심지어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관리들을 잘하셨는지 진짜 현역 같았어요. 그쵸? 미모 뿜뿜한 베이비복스의 무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우리 선셋 모닝그룹께서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4년 만에 다시 완전체로 결합하신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 김현성님의 원곡도 참 좋네요. So they have gathered together on stage after 14 years, according to our Sunset Morning Groovers information. Well, that's quite a long time. That's a decade. And even after a decade, they are able to pull it off so perfectly and beautifully. 그러니까요. 이런 게 바로 K-아이돌의 K-music, K-pop의 어떤 뿌리라고 할수 있죠. The root of K-pop era, Morning Groovers. 맞습니다. So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김현성 first released Killer back in 1998 on his second album composed by 김형석. The name sounds a little similar, right? And the song was a new jack swing style dance track that showed a different side of Kim Hyun Sung, who was better known for emotional ballads such as Wish. 주로 이제 발라드를 부르셨다가 이렇게 좀 파격적인 노래를 부르셨는데, Baby Vox actually remade Killer one year after, back in 1999, for their third album, Come, Come, Come, Baby. And the producer and composer Kim Hyung-seok rearranged the song into a hotter, more powerful dance track that matched the group's strong girl warrior image. It just matched so perfectly, I believe. And Kim Hyung-seok, who composed the original, also produced BabyBox's third album, which made the remake a rare case of the original composer personally reshaping his own song for a completely different artist and image. So that is the whole history of this whole entire remake process. 이렇게 또한곡한곡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원곡, 리메이크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듣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Maybe some of the songs you never thought that there would be an original track, but it actually turns out to be a remake. 이런 것들 좀 열심히 찾아보고 모아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리메이크 리와인드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right, it is time for us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베이비복스 버전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죠. 원곡을 들으셨으니까. Now it is time for BabyBoxx to get that spotlight. Let's have a listen to their version of Killer.

That was Happy Song by Mellomangs, requested by our Happy Life Morning Guru, who said,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도서관 지혜학교 3개월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한 저 멋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강좌, 올해는 문학과 음악에 관한 강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서 좋아요 좋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Every single time I read a message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it makes me think that Happy Life Morning Groover has set the perfect nickname for herself, Happy Life, because it seems like she's just doing it all the time, enjoying her life, do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activities.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Happy Life를 보내고 계신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닉네임 참 잘 지으셨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I hope you enjoyed listening to the song that you have requested. 0421, 우리 민줄리나마 모셨군요. Hello. 피디님, 영어 너무 잘하세요. 부러워요. 한글을 어떻게 그리 빨리 영어로 슉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언어 스킬도 언어 스킬이긴 한데, yeah, you would have to have a good command in each languages, but I think it also has to do with your ability to focus and also it has to do with your brain activity too. 그러니까 집중력과 약간 뇌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위칭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초집중을 해가지고 막 뇌를 막 이렇게 막 말랑말랑 움직여줘야 이제 언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peaking fluently in separate languages, I think it's quite different from translat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Anyways, 칭찬인 거죠?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I'm really trying. Marco Polo says, 15년이 지났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나 멋지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못 뛸 줄 알았는데 기어서 5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물론 일주일간 무릎이 아팠지만요. 그때가 그립네요. So even though 15 years have passed, it's when I completed a full marathon course that everyone said that it was impossible. 일주일 동안 무릎이 아플 만 했겠네요. 그럴 때는 저간이 싸리기 렛렛 죄송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왜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풀코스 한번 떼보려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야 그거 뭐 쉬운 줄 알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아주 콧대를 제대로 눌러주셨군요. 우리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Yeah, no matter what anyone says, just go for it, right? And just like Marco Polo Morning Groover, you'll be able to pull it off and just brag about it to the people who has been skeptical about your decision. 아,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때 이 힘으로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버티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라톤 풀코스도 뛰었는데 이걸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 5558 뮤지컬 러버시죠? 오랜만에 굿모닝입니다. 출첵은 매일 못하지만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뿌듯한 나 자신이라 저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출퇴근한 지 만 5년을 넘어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라 지치기 일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저. 좀 멋지죠? 오늘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소녀시대에 힘내 요청합니다. Woo!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living in Seoul, it's so not easy to move from east to west. 그러니까 서쪽에 계신 분들이 동쪽으로 가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마곡에 계신 분들이 잠실로 가는 거는 어떤 여행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잠실에서 또 이렇게 마곡 가려면 또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대요. I mean, it's the same Seoul area, but there's just this like big, huge psychological barrier between moving from east to west, I think. 공감하시나요? But anyways, 뮤지컬 러버께서는 그걸 하고 계신 거죠. Why not, right? 뭐 남들이 이렇다고 한들 내가 출퇴근 이렇게 하겠다는데 and you've been doing such a great job. 오늘 역시 또 이렇게 또 출퇴근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Cheer up, everyone! Don't get down.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don't get discouraged. Just cheer up, okay? Thank you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at morninggroove.tbs and I will see you guys back again for another live session on Friday. I'm going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소녀시대 힘내. And this has been Summer. Have a wonderful day, Morning Groovers. Goodbye.